코리는 말씀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예수님,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비밀 장소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코리의 집에서 함께 지내는 숨어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안전하게 숨어있을 수 있을까요? 예측할 수 없는 전쟁의 상황 가운데 코리의 가족과 그들에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다음 주 우주와 미션 스토리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 비밀 있어요 찬양을 듣고 왔어요. 우리는 주열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이번 한 주도 오늘 배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암송하며 부모님을 공경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한 주간을 보내기를 바래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주여리니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매주 주일 이 시간은 마산제일교회 신동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으로 행복해지는 가정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어떻습니까? 길을 찾으셨습니까? 우리 전도 축제의 기간 동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들을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전도 축제가 시작된 첫 주일부터 시작해서 오늘이 마지막 전도축제 기간의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주일까지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계십니다. 물론 비록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시지만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함께 이 예배를 나누었습니다. 첫 주일에 제가 설교했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 뭐였죠? 여기 길이 있습니다. 길을 찾아 헤맨다 그랬어요. 모든 인생이 그 길을 찾아 헤매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그 다음 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죠? 길을 찾은 사람. 그래요. 여기 길을 찾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길을 찾아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이 그 사람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 삶이 말씀이 역사하는 그 삶에 놀라운 구원이 임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온 가정이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여러분 길을 찾으셨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변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냥 한 번 뭐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나면 그 삶이 완전히 변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그 인생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를 믿고 나면

권세가 그 삶에서 완전히 떠나가게 되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인생이 변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기 두 사람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읽으셨던 이 성경의 말씀, 이 본문에는 그 인생이,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 온 가정에 큰 기쁨이 충만, 가득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먼저는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오늘 성경 말씀에도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고 있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원래부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고 하니,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고 하니,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중에 어느 날, 실상 사실은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 가던 중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 가는 그 길에서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잡으려고 가는 그 길에 그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그의 이름이, 그는 사울이라고 불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길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함께 들었던 말씀에 의하면 그렇고요, 우리가 보아왔던 성경을 통하여서도 과연 그렇고요, 오늘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사람이, 그 인생이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바울,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는 더 이상 이전처럼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전에 그의 삶이 어떻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었다고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다고요? 복음에 대한 대적자였다고요? 이제는 더 이상 이전처럼 그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인생으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어떤 사람으로 변했습니까? 그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밝히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 지금 바울이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은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여서 그는 온 아시아를 누비면서 주의 복음을,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그 복음을 전도하고 또 전도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여전히 그는 아시아를 향하여 가서 거기서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 아시아로 가려던 중에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스탑! 아시아는 아니다. 이제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유럽 쪽으로 가서 복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의 첫 번째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어느 날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찾아가던 중에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은 그 길에서, 사도행전 16장, 여러분 19절부터 읽으셨는데 조금만 눈을 들어보시면 16절이 있어요. 16절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점치는 귀신, 그 귀신에 붙들린 여종 하나. 그는 귀신에 붙들려서 완전히 귀신에게 압도당한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를 쫓아 전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는 어떤 사람의 종으로서 주인의 장사를 위해 이리저리 이용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은

실상은 이것이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에는 세상을 주관하는 권세, 세상을 주장하는 파워가 있어요. 그 권세는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의지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죄악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죄악의 상태가 뭐였죠? 몇 주간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 죄악의 상태가 뭐였죠? 그 죄악의 상태는 하나님과 끊어져서 온갖 고통에 짓눌려 살아가게 되는 상태였습니다. 인생이 원래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연결된 그 교제 속에서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사람은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끊어버렸다 그랬죠. 죄의 상태,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살아가는 중에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인생은 온갖 고통에 짓눌려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권세, 세상의 파워, 사탄의 권세는 사람을 딱 주장해서 자신이 지금 죄악의 상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 세상의 권세를 끝장내시고 모든 사람을 메고 있던 그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모든 인생은 죄로부터, 죄악의 권세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됩니다. 자유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 삶에는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으로 다 변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그렇게 되자 세상 권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집요하게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복음 앞에서 그 권세는 무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주의 복음 앞에서 그 사탄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불쌍한 여종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도행전 16장 18절 오늘 읽으셨던 부분 바로 한 절 위에 보시면 16장 18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 그 여종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게 되고 그 여종은 자유롭게 되어졌습니다. 주의 복음이 선포되면 세상 권세는, 세상의 파워는, 사탄의 세력은 완벽하게 무너집니다. 귀신은 떠나갑니다. 마귀의 사슬은 끊어져 버립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오늘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의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를 주장하던 모든 악하고 어두운 권세는 다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 마음을 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열어야 된다 그랬어요. 눈을 여는 것 가지고 되는 거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눈 지그시 감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지그시 감으면 딴 생각, 반드시 딴 생각 합니다. 지그시 감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졸립니다. 앞에서 제가 이 졸지 말라고 목이 터져라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그래도 참 신기합니다. 잡니다. 딴 생각 합니다. 언제 마치고 가서 밥 먹지? 언제 마치고 가서 선물 받지? 이런 생각 합니다.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자, 지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 손 가슴에 딱 얹고

좋으시는 분이 계실까 봐 지금 아직까지는 없는데 자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엽니다. 오십시오. 한 번 더. 마음을 엽니다. 오십시오. 그 열린 마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이 완전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일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저 반대하고 대적할 뿐입니다. 이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게 되자 평소에 그 귀신이 치는 점으로 돈벌이를 하던 주인이 바울을 고발하게 됩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로 고발을 당한 바울의 일행은 붙들려가서 아주 지독한 매를 맞게 되고요.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온몸에 매를 맞은 상태로 상처가 나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 그리고 바울의 일행들 그들은 그 감옥에서 아파서 괴로워서 비명을 지르기보다 뭐 했을까요? 이 사람들 감옥에 갇혀서 뭐 했을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 말씀 앞에 화면에도 한번 띄워주시고요. 25절 말씀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고 아니면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25절을 같이 한번 같이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했답니다. 왜요? 안 아파서? 예수 믿으면 맞아도 안 아플까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때리면 아파요. 오른쪽 뺨, 뭐 왼쪽 뺨 돌려대고 다 맞아라. 그래서 안 아파서 맞아라 그럴까요? 아니요. 맞으면 아파요. 그래서 아파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소리 지를 수 있어요. 비명 지를 수 있어요. 아야! 아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뭐 했다고요? 그 상처투성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깊은 감옥에 갑자기 갇혀서는 여전히 하는 것 기도하고 찬송했답니다. 여러분 뭔가 보여야 돼요. 뭔가 느껴져야 돼요. 왜 이럴까요? 왜 이 사람들? 지금 이 사람들 그리고 이 바울에게는 놀라운 승리의 확신 같은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이 선포되면 악한 권세는 떠나가고 매인 모든 사슬은 끊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삶이 다 변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 복음이 세상 감당할 수 없는 그 복음이 지금 이 땅에 이 도시에 선포되어졌습니다. 빌립보 땅에 주의 복음이 아주 힘차게 선포되어졌습니다. 그 복음이 선포된 그 땅에 하나님께서 분명 하실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아시아로 가려는 사람 붙들어다가 여기 유럽으로 향하게 했고 그 길에 처음 들어간 도시였잖아요. 하나님 분명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 분명히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가 이 바울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금은 뜻밖의 일로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은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분명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 도시를 향한 기대가 그 하나님의 그 도시를 향한 놀라운 역사에 대한 기대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야 하는 기대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26절 말씀을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실라였어요. 사실 바울과 실라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외에 그들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매인 찾고 그 사슬을 풀기 위해서 그 감옥의 문을 억울하게 갇혔으니까 그 감옥의 문을 열어보기 위해서 아무것도 저들은 안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감옥의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사슬을 그들을 메고 있던 그 사슬을 하나님의 역사가 다 풀어버렸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은 아닙니다.

더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질 겁니다. 풀어줬으면 하나님이 그 역사로 애써 그 사슬을 풀어주고 감옥 문도 열어줬으면 풀어졌으면 문이 열렸으면 가야지요 가야지요 옳다거니 그러면서 멀리 멀리 도망가야지요. 그런데 안 갑니다 이 사람들. 거기서 가만히 기다립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울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풀려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망도 안 가고 기다립니다. 자기들만 안 간 게 아니라 거기에 있던 모든 죄수를 딱 붙들고 바울은 감옥 속에서 그저 기다립니다. 그때 다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이라 그랬지요. 그 다음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은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였습니다. 거기에 있던 모든 죄수들의 이 메인 사슬이 다 풀어지고 옥문도 다 감옥 문마다 다 열렸기 때문에 어쩌면 저 모든 죄수들이 다 풀려나 도망쳐 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모든 죄를 지금 이 간수는 자신이 다 져야만 합니다. 아마도 아주 처참한 처형을 당하게 되겠지요. 이 모든 일 앞에서 간수는 완전히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를 보십시오. 27절 말씀 하반절 27절 저 뒷부분에 보시면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깊은 감옥 속에서 바울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28절 말씀 여러분 다른 이 전화 받는 소리 듣지 마시고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이 소리에 간수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마도 머리가 복잡해졌을 겁니다. 이 모든 일을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한 것 같아요. 그의 능력이 참으로 놀랍고 대단한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29절입니다.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버린 이 간수. 이 간수의 하는 말. 그때 그 바울 앞에 가서 바울에게 하는 말 뭐였을까요? 한번 보십시오. 30절 말씀입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왜? 왜 갑자기 구원받는 길이 이토록 궁금해졌을까요? 왜 이 급박한 순간에 이 사람은 구원을 외치고 있는 걸까요? 가만히 돌아보면 지금 이 간수는 이 감옥에서 바울과 그 일행들을 저 바울을 처음 만난 게 아닙니다. 바울을 처음 본 게 아니었어요.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오면서부터 드러내어 온 도시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에 대해서 구원에 복된 소식에 대해서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빌립보 온 지역에 처음부터 바울을 통해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아주 강하게 온 도시를 그 복음이 뻗어 나아가 사로잡고 있었어요. 심지어는요, 그 귀신에 들렸던 여종이 있었죠? 그 귀신에 들렸던 여종이 바울을 보면서 바울을 향하여 외치는 말이 그거였어요. 저들은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들이다. 귀신도 놀라 외칠 만큼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간수가 그 도시에 강하게 뻗어가고 있는 그 복음을 듣지 못했었겠습니까? 그 구원의 메시지를 평소에 이 간수도 들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고민입니다. 여러분들처럼요.

우리 교회 전도축제 처음 오는 그날부터 앞에 서 있는 목사로부터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안 들었다고 시침이 떼지 마십시오. 제가 이 목이 터져라고 외쳤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생명이라고. 예수님 만나야,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늘 설교를 마칠 때마다 그렇게 외쳤어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 믿으세요.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고민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저들이 말하는, 어떻게 저들이 외치는 그 구원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한 것일까? 이 간수는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길이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바울과 그 일행들이 죄수가 되어서 그가 짓고 있는 감옥에 왔습니다. 감옥에서 보여준 저들의 모습, 그들의 모습은 지금까지 그들이 지켜봐왔던 죄수들과 사뭇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이한 일마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 앞에 엎드려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기막힌 상황 앞에서 이 간수가 하는 말이, 간수가 외치는 말이 뭐였다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바울의 대답이 이겁니다. 그 유명한 대답. 보면 31절입니다.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된다. 너와 심지어 너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 앞에 간수는 마음을 열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혹시? 하나님 말씀은,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은 뭐로 들을 수 있고 뭐로 볼 수 있다고요? 우리 눈으로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아요? 귀로 아무리 들어도 들리지 않아요? 똑같은 설교를 듣지만,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선명하게 들리고요, 어떤 사람은 가슴을 팍팍 치고요, 어떤 사람은요 심각한 고민에 빠지고요, 어떤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뭐 하든지 말든지, 떠들리지 말든지, 나는 내 생각만 하고 있어요. 왜 안 맞추노? 빨리 안 맞추노? 그러고만 있어요. 뭐가 열려야 된다고요? 마음이 열려야 된다고요. 마음이 열리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열리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보입니다. 그제서야 들립니다.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나니까 간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한 게 아니었어요. 바울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떨며 엎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된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에 마음이 열리고 나니까 말씀이 확실하게 들렸습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새로운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아요. 예수 믿으면 놀라운 일이 생길 것만 같아요. 그리고 평소에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던, 그리고 궁금했던 구원받는 길, 그 길이 예수 믿는 그 믿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이 간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각납니다. 말씀이 생각납니다. 뭐라 그랬어요? 주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생각났어요. 자기 가족들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 바울을, 그리고 일행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온 집의 사람들, 그들을 다 불러 바울 앞에 세웁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간수의 그 집에 모든 가족들에게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3절,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33절과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0: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어제까지만 해도 저 죄수들을 때리고 착고를 채우던 그 간수의 거친 손이 이제는 바울의 상처를 씻어주고 그들에게 음식을 먹이기 위해 음식을 나르는 그런 손으로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지옥 같은 온 집안에 비명이 사라지고요. 찬송과 웃음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온 가정에 죄악의 권세가 끝장이 나고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현장 그곳에 그 온 집안에 성경은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Fill with joy. 그 집에 그들이 다 세례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 집에 기쁨이 가득 채워졌다. 그 구원의 현장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넘치도록 부어졌던 겁니다. 기쁨이 가득 밀려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천국 저 하나님의 나라 그 풍성하고도 놀라운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그리고 여러분의 집이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마산제일교회 신동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97-1930번, 297국에 1930번 마산제일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에브이비씨

주일 아침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교회 가는 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은동입니다. 이번 주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었던 5월 둘째 주였는데요. 이번 한 주는 가족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함께 있다는 것이 익숙해서 잊고 지낼 때도 있지만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는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사람들을 다시 떠올려 보며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곡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담긴 찬송, 사랑하는 주님 앞에입니다.

요즘은 날씨도 제법 더워지고 거리에는 초록빛이 매우 짙어지고 있는데요. 계절이 바뀌는 만큼 우리의 일상도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어버이날과 어린이날이 있었던 이번 주는 특별히 가족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다시 떠올려 보기도 하고 또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되는 순간들도 있었을 텐데요. 시간이 갈수록 관계를 지킨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표현하지 못했던 감사의 마음도 미안했던 마음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하고 삶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 두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구에서는 특별히 영남권 전도대회가 진행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함께 모이는 귀한 자리인데요.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서둘러서 늦지 않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한 영혼을 향한 마음들이 모이는 귀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찬송 이어서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리고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꼭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가 회복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또 한번 소망합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지나며 떠올랐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마음으로 품게 되는데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몸도 쉽게 지치기 쉬운 만큼 하나님 안에서 쉼과 평안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가는 길에 백은동이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요.

이 시간에는 여러 가지 형편으로 예배당에 직접 가실 수 없는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한빛교회와 함께하는 방송 주일 예배. 신진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워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1: 예,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차후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2부 때 우리 주일학교, 우리 중고등부하고 같이 예배 드렸고, 오늘 지금 3부 때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예배 드리는데, 보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 목사가 되어야 될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기대가 됩니다. 예. AD 70년, 주 70년은 그 해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쩌면 가장 수치스러운 한 해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수도 예루살렘이 로마에서 무참하게 짓밟히고 그리고 함락된 비극의 해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와 과정한 세금, 종교적인 억압에 반발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자 그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베스파시안 황제가 그의 아들 티투스 장군을 보내서 로마를, 이스라엘을 이제 포위하게 됩니다. 몇 달 동안 예루살렘이 포위되면서 그 예루살렘 안에는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고, 그리고 내부 분열과 혼란이 발생하면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벽은 로마 군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가옥들이 불태워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무참하게 모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가끔 우리가 그림에서, 사진에서 보게 되는 그 유대인들이나 그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큰 벽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 벽을 통곡의 벽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 벽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고 있던 외벽, 서쪽 외벽 일부가 지금 남아있어서 그 벽이 사람들에게 통곡의 벽으로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성 안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되기까지 근 2000년 동안 그들은 나라 없이 떠돌이 민족으로 그들은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부터 존경받고 있었던 랍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안 벤 자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함락되자 로마의 장군 티투스를 찾아가서 이런 요청을 합니다. 당신들이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성전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저항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기거할 신명의 랍비들이 살 수 있는 거처를 하나 마련해달라. 그렇게 세워진 것이 바로 야브네 공동체, 얀비아 학문 공동체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분노하며 요한안 벤 자카이를 비난합니다. 민족의 배신자라고, 민족을 팔아서 자신의 생명을 구한 사람이라, 그러면서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의 쏟아지는 비난에도 그는 한마디 응답도 없이 묵묵히 20년간을 성전 없는 시대에도 살아갈 수 있는 유대 신앙의 틀을 세우기 위해서 랍비들과 율법 해석을 토론하고 그리고 구전 전통을 정리하는 오로지 그 일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훗날 구전 율법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 미시나, 그리고 그 미시나의 해석과 토론을 더한 게마라, 이것이 합쳐져서 나중에는 유대인들의 탈무드가 되게 됩니다. 성전은 무너져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요한한 벤 자카이의 생각은 나라는 무너졌고 성전은 무너졌어도 이 세상 어디에 살더라도 유대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만들자. 그것이 요한한 벤 자카이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사람들이 비난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느 날에 흩어져 산다 할지라도 그들은 회당 중심으로 모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나라는 없어졌지만 성전은 없어졌지만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끝까지 붙들고 살아남는, 그래서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건국되기까지 그 민족은 없어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요한한 벤 자카이, 이 랍비 한 사람의 덕분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모,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믿음의 어른들의 책임이 어떤 면에서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좋은 예배당을 물려주고 많은 성도들을 자랑하는 큰 교회를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신앙을 전수해 줄 것인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는 쉐마의 말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로 쉐마라는 말은 듣는다 라는 뜻인데 그 뜻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주의 깊게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하는 말씀, 이게 바로 쉐마의 말씀,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말씀, 이게 바로 쉐마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5월 첫째 주일을 전통적으로 5월 첫째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고 5월 둘째 주일이 어버이 주일로 주로 이제 보내는데, 그런데 뭐 어린이 주일은 주로 이제 뭐 주일 전후로 이렇게 되니까 그런 괜찮은데 주로 보면 어버이 주일은 항상 둘째 주에 어버이날이 지나고 난 뒤에 지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째 주에 뭐 새삼스럽게 또 꽃을 달기도 그렇고 이미 어버이날은 지났는데, 그래서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와 어버이들을 통합해서 가정세움주일로 그렇게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가정세움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가정의 부모 그리고 또 교회 영적 부모된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교회 가정의 부모님이나 교회 영적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기 전에 먼저 부모들에게 주신 명령이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우리의 경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에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8절에서 9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가끔 이래 유대인들을 보면, 여러분 사진 같은 것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마에 조그만한 통을 하나 이마에 이렇게

묶어놓은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팔에는 여러분 검은 줄로 이렇게 감아놓은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위에 있는 조그마한 상자 그리고 팔에 묶여있는 검은 줄 모두가 다 테플린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자 속에는 성경 구절이 네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아놓은 줄에도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마에 요래 차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모든 사상이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에 이렇게 테플린을 이렇게 감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행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마에 경문을 차고 테플린을 착용하고 그리고 팔에 그리고 테플린을 감고 있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는 이라는 말은 바로 부모를 가리킵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부모가 먼저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말로 해서 귀로 듣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을 통해서 전수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주변에 있는 교회들 중에 보면 끊임없이 교회들 중에 분쟁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른들 때 열심히 싸우던 교회는 그 자녀들 때 와서 또 교회가 싸웁니다. 그러면 그 밑에 가면 싸우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는 바뀌었는데 세월은 흘러도 그 교회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의 전통처럼 늘 싸우고 분열되고 싸우고 분열되고 그렇게 반복되는 교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교회 모습 속에서 그것밖에 사실은 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은 신앙이 참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여러분 믿음이 희박해져가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지 믿고 있지 않는지 정말 의심스러울 만큼 자녀들대로 내려가면서 신앙의 모습들이 점점 희박해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그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녀들의 그런 신앙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신앙은 그냥 우리가 감출래야 감춰질 수가 없습니다. 그 자녀들 때 반드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부모입니까? 과연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있는 부모인가? 해안선 선교의 종지부를 짓고 중국 내지 선교를 시작했던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 여러분 중국 내지 선교사란 말은 바로 중국 내륙 선교사를 말합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하기 전에는 주로 해안선 선교사를 했습니다. 배를 타고 어느 나라든지 해안가에 도착하면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옵니다. 그래서 해안선 선교 그렇게 이야기해요. 해안가 선교를 했습니다. 내륙으로 깊이 들어가면 무슨 일을 어떻게 만날지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이제는 주로 해안선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가 처음으로 이제 내지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중국 내륙 깊이 들어가서 실제 본토 중국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이 허드슨 테일러로부터 페이스 미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믿음 선교. 우리는 이 선교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공급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선교하려. 이게 바로 페이스 선교. 그 허드슨 테일러로 말미암아 페이스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를 보면 그의 아버지는 제임스 테일러라는 분이셨습니다. 약사이셨는데요. 감리교 평신도 설교자로서 그는 어릴 때부터 이 허드슨 테일러가 어릴 때부터 늘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자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중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 꿈을 꾸면서 자라난 그 사람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아멜리아 테일러는 굉장히 헌신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기도와

말씀 중심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어머니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아버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선교에 대한 도전을 받고 어머니로부터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속에 양육을 받았던 허드슨 테일러가 여러분 중국 내지 선교를 갔을 때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의 첫 번째 아내였던 마리아 테일러가 선교지에서 풍토병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중국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본인도 풍토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과 불편한 관계를 오랫동안 지속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내지로 들어가 선교하니까 왜 너는 위험한 선교를 하냐? 왜 너 혼자 특별한 선교를 하냐?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과 끊임없는 마찰을 일으켰던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그 허드슨 테일러를 든든히 붙들어 주었던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또한 부모들에게 본을 받았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허드슨 테일러로 하여금 선교지에서 그 중국 내지 선교를 완성할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되었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태국에서 선교 대회가 있어서 태국에 한번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들과 그리고 또 현지 선교사들과 후원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포럼을 하고 그리고 오후 1시간에는 우리가 빙 둘러 앉아서 서로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로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끝날 그 무렵에 한쪽 구석에서 어느 선교사님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서 우는 겁니다. 그냥 흐느끼 우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서 우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아니 저분이 왜 저렇게 울까? 지금 울어야 될 상황도 아니고 우는 분위기도 아닌데 저분은 왜 저렇게 울까? 굉장히 의아스러웠습니다. 마치고 난 뒤에 그 선교사와 가까이 잘 아는 선교사님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분 왜 우셨어요? 뭐 때문에 우셨나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이 선교사님이 함께 후원교회들과 함께 세미나를 하는 중에 갑자기 이분은 A지역에서 선교하시는 분이신데 자기 아들이 나는 아버지와 같이 선교사 안 됩니다. 하기 싫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같이 선교사 안 될 겁니다. 그러면서 선교를 안 하겠다고 그 세미나 중에 갑자기 그 아들의 목소리와 그 아들의 얼굴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자기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냥 막 북받쳐 오르는 그 울음에 주체할 수 없어 소리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비로서 얼마나 아비로서 선교사로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으면 내 아들이 아버지와 같이 선교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선교하지 않겠다고 했을까. 이 못난 아비 때문이다. 그러면서 목소리 놓아서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를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에 과연 어떤 부모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여기 오늘 믿음의 어르신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오늘 믿음의 어르신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 교회에 자란 아이들은 과연 무엇을 보고 배우면서 자라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성숙함을 보이는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앉혀놓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보다 사실은 더 큰 가르침이고 더 중요한 가르침이 가정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교회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신앙 교육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교육, 그것이 우리 부모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7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 강론이라는 말은 우리는 강론이라면 그냥 일방적인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강론할 것이며 강론은 히브리어로는 다마르라는 말입니다. 이 다마르에는 영어의 단어가 두 가지 뜻이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피커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토크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피커는 그냥 일방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파하고 선포하는 것이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어느 주제 강연에 강사로 초청된 사람을 우리는 메인 스피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방적으로 그냥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강론이라는 말은 내 자녀들과 함께 강론하라 말은 자녀들 앉혀놓고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기에 담화라는 말은 토크라는 말입니다. 서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의 방식은 자녀들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앉혀놓고 그렇게 묻습니다. 유월절이 무슨 날일까? 그러면 아이들이 양 잡는 날입니다. 양은 왜 잡을까? 그러면서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면서 그 반복된 가르침, 질문과 대답 속에서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신앙의 토대를 갖추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아버지가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마가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들을 교육하는. 식사를 마치고 나면 아이를 앉혀놓고 아이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대답하죠. 그러면 아버지의 질문은 점점 더 확장되어 가면서 이 아이가 그 신앙의 본질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계속 질문을 던지고 아이는 계속 대답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아이들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가 형성이 되도록 하는, 이게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강론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부지런히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여기서 주의 교훈, 교훈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디스플린이라는 말입니다. 훈련이라는 말입니다. 주의 교훈, 훈련하라.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삶의 올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바로 교회와 가정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부터 아이들이 겸손하고 친절하고 예의가 있고 그리고 태도가 반듯한 사람으로 그렇게 훈련시켜야 될 책임이 바로 오늘 우리 가정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거만하고 무례하고 그리고 사람이 거칠고 함부로 막 행동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면 겸손하고 친절하고 예의가 있고 태도가 반듯한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녀들을 그렇게 가정에서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게 아닙니다. 아이들 하여금 겸손하고 예의가 있고 태도가 반듯한 친절한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길러내는 것이 바로 가정에서 오늘 여기에서 훈계라고 하는, 교훈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나 성도님들 중에서 제게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목사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아이들 교육 좀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무슨 교육? 인사하는 교육 좀 시켜주세요. 아이들이 교회를 봐도 어른들 봐도 인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 그냥 멀리 보고 그냥 지나쳐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저기 우리 유치부 김상현 전사님, 우리 초등부 송예원 목사님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다른 것 인성 이전에 교회 보면 어른들 보면 인사하는 것, 이게 아주 간단한 것이지만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인사 안 해도 지나간다 그냥 지나보내지 마시고 아이들을 꼭 보시면, 주일날 아이들 보시면 저는 가능한 한 어린아이들과도 다 악수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지나가면 아이 저놈이라 인사 안 하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이름을 모르더라도 아이 한번 손 한 잡아주고, 여러분 어른들이 아이에게 손을 내밀어서 악수하자, 반갑다. 여러분, 이게 다른 어떤 교육보다도 큰 교육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냥 아이들 인사 안 한다.

하고만 야단만 치실 것이 아니고 아이들을 보면 우리 어른들께서도 먼저 손을 내밀어서 악수하고 이름 뭐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여러분 소통은 서로가 상방간에 이루어지는 거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대한 훈련입니다. 그런가 하면 훈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훈계라는 말은 마음과 생각을 바로잡는 권면을 말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를 붙들어주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붙들어줄 수 있는 바로 이런 훈계가 우리 자녀들의 필요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그 방식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되어 있습니다. 주의 방식을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과 원리 주님의 뜻과 목표에 맞게 교훈하고 훈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훈계할 때에 과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훈련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그리고 잘 살아가는 방법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만 가르친다면 그것은 우리가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신앙의 색깔은 조금 다르지만 미국의 시인이자 사상가였던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현재 살았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우리는 성공을 돈 많이 벌고 다른 사람보다 지위가 높아지고 명예를 더 얻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상가는 그게 성공이 아니고 자기가 살고 난 이후에 다른 사람이 사는 그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고 내가 떠나고 난 이후라도 내가 살던 그 시대에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 우리 자녀들 이렇게 살면요 바보 소리 듣습니다. 저 사람은 약삭 빠르지도 않고 자기 것도 챙기지도 못하고 바보 소리 듣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살고 간 이 자리가 내가 떠난 이후에라도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도록 만들고 내가 누군가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공이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위에 서고 다른 사람이 군림하는 것이 결코 성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당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도 마음에 물론 부담이 되죠. 성도 여러분들의 부담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어려운 시기에 건축을 하면 뭐 예전같이 돈이 적게 드는 것도 아니고 고물가 시대에 재정이 얼마나 들 건가.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동안 모아놓던 돈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땅을 사는 데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는데 헌금에 대한 부담이 사실 우리에게 솔직하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 이 세상 언젠가는 떠납니다. 우리가 떠나고 난 뒤에 한빛교회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한빛교회의 터전 위에서 신앙을 계속해서 전수해가고 이어간다면 그것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 놓고 간다라고 생각해 보면 저에게는 참 기쁜 일입니다. 물론 재정적인 부담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정당 뭐 1,000만 원 내시오, 2,000만 원 내시오 저는 그렇게 말할 생각이 조금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다음 세대가 여기에서 아름다운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터전을 내가 만들어 놓고 떠난다 생각하면 그보다 더 기쁘고 보람된 일이 또 있을까? 여러분 우리 생애에 주님의 교회에 예배당을 건축한다는 것은

0: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예배당 건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해 주셨을 때에 기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한다면 이것이 내가 떠나간 이후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곳에서 더 좋은 믿음의 터전을 이어가고 더 좋은 믿음으로 이어간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 보람되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작은 재정적인 계산에 우리가 너무 민감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전통이 아름답게 이어질 그것을 꿈꾸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들이 이 땅에서 보여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먼저 첫 번째는 본을 보이는 부모, 그리고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부모.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침으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천국이 되고 지상에서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천국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이 일에 우리 모두 기쁨으로 잘 사역하셔서 우리 모두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더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는 말씀, 먼저 부모된 우리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라.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경건할 본을 보이는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어른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침으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말씀에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그리하여 가정이나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유아 유치부로부터 시작해서 유초등부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이 시간 예배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게 하셔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굳건하게 세워진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이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찬양 이후에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음란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가정주일로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신 말씀 따라 가정을 사랑하며 바르게 믿음 위에 세워가기로 마음에 결심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 위해와 오늘도 이 방송을 함께 듣고 은혜 받는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방송 주일 예배. 지금까지 한빛교회의 지난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81-6162번, 지역번호 055-281-6162번 한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주일 예배,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5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5월 12일 화요일 양산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는 5월 12일 화요일 진교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거제 통영 마마클럽 기도회 5월 14일 목요일 신현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는 5월 19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에서,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5월 21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그리고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5월 26일 화요일 사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제2회 경남국제합창제 일정 알려드립니다. 5월 14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5월 1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김해문화의 전당 마루홀에서, 그리고 5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에는 창원 성산아트홀 대극장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282-7733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복음화를 위한 제9회 복된 교회배 통영시 테니스 대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전 9시 통영시 생활체육공원 및 시내 전역 테니스 코트장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507-1333-3927번 통영 복된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시 기독교 청년합회 회장배 유소년 풋살 및 줄넘기 대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 진주 스포츠파크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350-6124번 다음 세대 지도위원회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에 위치한 베델교회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플리마켓을 엽니다.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베델교회 앞마당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055-274-0191번 베델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나바하우스 주관 2026 블레싱 행복축제가 5월 16일 토요일 김해 생철교회에서 열립니다. 오전 11시에는 전도 말씀 집회, 오후 2시에는 찬양 콘서트로 함께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5054-750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사상교회 장찬희 목사 위임 감사예배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 사상교회 은혜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51-303-9944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새 생명

전도 축제를 위한 마커스 워십 초청 찬양 집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 부산 덕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10-5115-0447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7141-829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린 멋진 소냥원 어린이 사생대회 및 전시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산돌 소냥원 기념관 뜰에서 열립니다. 함안군 관내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소속 초등학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산돌 소냥원 기념사업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1: 극동방송에서 경고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송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찬양의 힐링타임 김성빈입니다. 클레로브의 베르나르는 프랑스의 시토수도원의 대수도원장이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그를 그 시대 최고의 기독교 리더이자 저술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위대한 저서 하나님 사랑하기에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단계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선물, 은사와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르나르에게 사랑의 최고 단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는데요. 똑같은 정도, 똑같은 방식,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의 자아를 사랑하는데요. 우리 안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형상은 죄로 인해서 손상되었지만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형상은 온전함으로 우리는 그것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이 네 단계 중에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네, 오늘의 첫 곡, 호산나 싱어즈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가족 여러분. 찬양의 힐링타임 김성빈입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나눴던 것처럼 베르나르의 4단계 하나님 사랑하기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첫 번째, 자신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와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만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여러분은 이 4단계 사랑 중에 현재 어디에 속해 있으신가요?

이어진 두 곡의 찬양은 예람 월십의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그리고 조이 앙상블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듣고 오셨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말씀과 찬양을 통해 영혼의 안식과 쉼을 얻는 시간 찬양의 힐링타임 김성빈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저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저를 강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깨닫게 해 주세요. 오늘 제가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당신이 주시는 선물이나 은사, 축복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 당신의 다정한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찬양의 힐링타임 김성빈이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다음정의 시간. 이 시간은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에 위치한 가음정 교회의 지난주일 예배를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은혜의 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과 온 우주 만물을 다 주님의 손으로 만드시고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합산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예배로 초청하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연약함을 돌보사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0: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원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1: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0: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에 분들과
1: 존귀와 영광과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 십자가 보혈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은약을 붙들며 우리로 하여금 부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무하신 사랑과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에 의지하여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야 하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옵소서. 함께 지어져가는 목회 주제에 따라 교회 안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단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들과 장로, 집사, 권사, 중직자들이 주님과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셔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게 하옵소서. 감정교회 온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목장교회로 사랑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우리 감정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불안한 세계의 정세까지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하심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물질과 관계의 얼음이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힘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단순히 어린이들에게 선물 주는 날을 넘어

어린이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환대하고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며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할 것을 다짐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님이 유일한 참 소망 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마음을 모아 올려드리는 샤론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대원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충만케 하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이들과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헌신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성도답게 살아가는 한 주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8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8절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0: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1: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0: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1: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0: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1: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0: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1: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0: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유아부에 같이 모셔서 함께 찬양을 했는데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함께 또 찬양을 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합시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 성도들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이 가정의 달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 5월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처가 있거나 아픔이 있는 분들은 아, 가정의 달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들을 마귀가 다 파괴시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안타까움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고 우리의 가정의 은혜들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여서 작은 천국이 되는 그 놀라운 것들을 맛보며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만 이제 5월달 한 달 동안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차례차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좋은 가정이 되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면 정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예수님은 표현하시기를 내가 떠나가야 너희에게 성령이 오실 텐데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나와 함께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경험하며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며 확신하는 이 5월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하나님의 성령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애쓰는 것은 귀 없이 듣거나 폐 없이 숨을 쉬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귀가 없는데 들을 수가 있습니까? 폐가 없는데 숨을 쉴 수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이 없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귀가 있어야 듣고 폐가 있어야 숨을 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코리테인 분여사도 말하기를 성령 충만함을 입었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사역이 당신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며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에 충만한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함께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이 풍성합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열매, 첫 번째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으로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함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 성령은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무엇을 하기 전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낮에도 밤에도 새벽에도 시간 만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와 사랑을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사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자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부어주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삶 사역 속에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예배자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소위 성령 충만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은사가 나타나고 뭔가를 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성령 충만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은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런 은사들은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또 어떤 과거에 어떤 교단이 말했던 것처럼 그것이 구원의 증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구원의 역사로 구원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다른 것을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로 주신 것은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곤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방금 읽었던 이 골로새서 3장 16절과 에베소서 5장 16절을 비교해 보면 18절과 비교해 보면 거의 다 비슷합니다. 하나가 다른 것이죠. 무엇이 다릅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참다운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삶의 조건을 보았을 때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골로새서에서는 말씀으로 충만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같다는 것이죠.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내 안에 거하는 것을 가르쳐서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그 말씀이 내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것을 다 지배해서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 시작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생애였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생애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능력을 행하여야지만이 성령이 충만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령을 오해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그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겠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또 노래를 찬양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여서 내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사랑의 그 깊이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그 사랑이 풍성히 흘러넘치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한지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없다면 주님이 시한 우리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성경에서 몇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거하고 성령의 쓰임을 받겠다. 아, 그럼 위험한 것입니다.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이 성령인지 악한 영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이 성령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 움직임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어둠과 더러움들을 물리쳐 버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1절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씨뿌린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이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냥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이죠. 여러분, 길가의 밭의 비유를 들어보면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들은데 기억 못하니까 새가 날아와서 먹어버리죠. 마귀가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당 예배당 문을 나가면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들을 때는 기뻤는데 나가는 순간 잊어버린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고 좋아서 행복하고 눈물도 콧물도 흘리고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을 하지만 큰 어려움이 오니까 마치 돌밭에 심겨진 돌밭처럼 말씀이 싹을 내리지 못하고 그 어려운 곳 고난이 오니까 말라버리는 것처럼 믿음이 사라지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밭처럼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들이 있어서 말씀을 들어도 아, 그 말씀 참 좋은 말씀이지만 내 형편에는 할 수가 없어 하면서 그 가시의 기운에 눌려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말씀이 풍성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지키기 위해서 인내함으로 그 말씀의 열매를 거두

얻을 때까지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져야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역사해야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 모든 일을 친히 감당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죠. 사실 우리 보고 너희가 말씀이 너희 마음에 풍성히 거하도록 열심히 살아봐라 이렇게 말하면 힘들 것입니다. 어느 누가 말씀을 들어서 이 모든 말씀을 다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다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생각나게 할 뿐 아니라 그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말씀이 풍성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능력을 이기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보혜사, 우리의 헬퍼가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친히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붙잡고 승리하며 능력있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는 그 성령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겠다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말씀이 생각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참된 예배자로 우리를 삼아 주실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은 주님 안에서 사랑과 존경과 순종이 가득합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에베소서 5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너희가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면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은사가 많이 나타나야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필요할 때마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은 그에 합당한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로 감당할 때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이 역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함을 통하여 예배자가 되게 할 뿐 아니라 내가 있는 모든 곳곳에 나를 통하여서 그 모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들으면 아 너무 부담스럽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니 성령이 충만하면 피차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행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행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형제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저 형제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저 형제에게 나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기대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섬기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복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몸으로 표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그것을 표현해보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장 먼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대상이 오늘 본문에서는 배우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부분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22절부터 24절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여러분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부부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사랑해야 됩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좋은 부모가 돼서 좋은 자녀에게 좋은 것을 나눠줍시다.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자녀가 돼서 부모님을 행복해 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조금만 환경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어서 뭘 하면 좋은 관계가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본능으로 불가능한 것이 성령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본능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키겠다는 약속이기도 하고 명령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신 특권일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정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런 복이 있을 텐데 너희가 이것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특권이요 내게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아내들에게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골로새서 3장 18절도 말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사실 이 이야기를 그냥 들으면 조선시대 때 말하던 삼종지도의 이야기하고 좀 비슷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를, 결혼해서는 남편을, 남편이 죽으면 자식을 따라야 한다. 이것이 우리 조선시대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삼종지도의 이야기입니다. 그 조선 후기에 기록된 심리록이라는 책에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고 엄한 벌을 아내가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조선시대만 해도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그냥 쓰임받는 몸종과 비슷한 처지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뭐 이렇게 말을 듣고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있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해봐야 지금부터 얼마 됩니까? 불과 몇백 년 전 아닙니까? 그런데 1세기에 이 이야기를 했었을 때, 1세기 로마의 당시에는요, 여성이, 특별히 아내들이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아무런 많은 여자를 데리고 와도 어떤 행동을 해도 아내들은 그냥 그저 그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 자체가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종은 당연하게 들려졌던 시대에 오늘도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주 안에서 복종해라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이게 성경이 가부장 제도를 말하는 게 아닌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1세기 당시에 이 아내들은 온전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강압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아주 나쁜 여자로, 나쁜 아내로 손가락질 당했을 뿐 아니라 오늘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를 만큼 그런 위험 속에 살았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종

이란 단어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할 때 그냥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께 하듯이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주님께 하듯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께 복종할 때 어떤 마음으로 복종합니까? 그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충만하여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는 사랑이 바로 복종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움직이며 살아가는 것이지 벌받기 위해서 두려움으로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그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이 나를 위해 전부를 주셨음을 것을 믿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그리고 사랑함으로 복종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면서 23절, 24절에 보니까 그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질서 때문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래서 남편이 뭐 대단하기 때문에 그 남편을 위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질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공경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남편이 예수님도 안 믿고 나를 포악하게 대하고 나를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입니다. 아내들아 이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내를 바라봄을 통하여서 그 포악한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나 혼자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즐겨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믿지 않는 남편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남편을 위하여 주님께 하듯이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아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남편들에겐 더 도전적입니다.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남편들 한번 따라하도록 합시다.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자신을 내어준 것 같이 내어주어라. 목숨 걸고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아내가 뭐 잘 못해도 아내가 뭐 해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주님한테 잘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까? 내가 좀 거룩하고 착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숨 바쳤습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원수처럼 행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내들을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셨지 자신을 내어주는 모든 남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게 왜 도전적이냐면 1세기는 아까 그런 분위기라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나라 사람이나 이 뭐 로마 사람이나 허세가 좀 비슷한데요. 뭐 별것도 아닌데 우리가 자기가 좀 대단하게 보이기 위해서 허세를 부릴 때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과거에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죠. 뭐 아이고 내가 우리 집에 아내가 말이야 나를 기분 나쁘게 해서 내가 버렸어. 기분 나쁘게 해서 버렸어. 이렇게 말하면 더 크게 보려고. 아니 말이야 우리 집 마누라는 말이야 요리도 못해. 그래서 내가 버렸어. 아니 뭐 우리 마누라는 자꾸 커지는 거 보이죠. 남자들이 허세가 큽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한 게 뭡니까? 골로새 3장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괴롭게 하지 말라는 뜻이 뭐냐면요. 그 짜증스럽게 짜증내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기거든요. 허세를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가 짜증스럽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28절, 29절을 보십시오. 한번 다시 남편들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아멘. 짜증스럽게 안 하려고 하면 자기 몸처럼 사랑하면 됩니다. 예, 아내들에게 짜증내는 남편들은요, 자기 자신은 정말 깔끔하게 해다닙니다. 그건 뭐 아닌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더라고요. 막 아내를 괴롭히는 사람은 자기한테는 막 자기한테 뭐 옷 입고 뭐 돈 쓰는 건 자기한테는 철저하게 하면서 아내는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듯이 하라고. 내 목숨을 걸고 하라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에게 목숨을 걸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를 보호한다면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우리 남자들만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에 보면 남자들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많은 경우를 보면 성경에 보면 남자들이 기도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고 남자들이 기도할 때 일이 벌어지는데 남자의 기도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요? 아내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막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왜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까? 그는 나보다 연약한 그릇이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누릴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내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기도가 막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도가 막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막히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있습니까? 아내와 막힌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행복하고 가정에서만 든든하면요 사회에 나가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가정에서 배우자의 관계가 막히면 바깥 일이 아무리 좋아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 중에 가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실제적으로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허락하신 이 배우자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귀한 애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나는 배우자가 먼저 사별을 했습니다. 혹은 또 이혼을 하거나 여러 가지 많은 이유 때문에 또 결혼을 하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본문을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까? 나는 함께 나누어야 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영원한 가족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육신의 가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이 영원한 가정, 저 천국까지 이어질 이 영적인 가정 안에서 그 놀라운 복을 또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마음을 나누어야 되고 여러분이 사랑해야 되고 복종해야 될 많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생각하며 이곳에서 참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가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되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찬송과 감사가 늘 풍성하게 넘치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이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편을 존중의 위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않는 남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원청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열린 관계로 살아가며 모든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이 풍성히 가음을 통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응되어서 30배, 2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배우자들을 사랑하며 존경하며 함께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리스도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지를 이 부부관계를 통하여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어서 늘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과 은혜가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가족을 선물로 주셔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우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가슴 속에 풍성히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 누리며 그 사랑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 한 백성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의 역사가 늘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마다 또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날마다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 가족들을 불쌍히 해주셔서 하루속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고 말씀하시사오니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는 곳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주셔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살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임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풍성하여 날마다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자가 되어 성령 충만한 가정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과 가음정교회 위에 항상 함께

지금까지 감정교회 지난주일 예배를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5-285-1181번, 285-1181번 감정교회나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은혜가 넘치는 날마다 찬송으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일 오후를 은혜 가득한 찬송으로 여는 시간, 날마다 찬송으로의 조영민입니다. 출근길 건물 로비나 사무실 창가에 놓인 화분들을 가만히 바라보신 적이 있나요? 시원하게 뻗은 커다란 이파리부터 앙증맞은 모습으로 수줍게 고개를 내민 작은 꽃봉오리까지 저마다의 매력을 뽐내며 서 있는 식물들을 보면 우리 마음에도 잠시나마 싱그러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 푸르름이 당연하게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문득 깨닫곤 하죠. 사실 저처럼 무심하거나 바쁜 일상에 치여 사는 사람들에게 화초를 돌보는 일은 여간 정성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제때 물을 줘야 하는 건 기본이고 가끔은 흙을 갈아주며 숨통을 틔워줘야 하죠. 기운이 없어 보일 땐 영양제도 챙겨야 하고 저도 예전에 의욕 넘치게 화초를 사오곤 했지만 어느새 노랗게 말라버린 화분을 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적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주변을 보면 참 대단한 분들이 계세요. 마치 자식을 돌보듯 매일 아침 화분들을 하나하나 살피는 분들 말이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삶의 관계라는 것도 이 화초와 참 많이 닮아있지 않나요? 부모님과의 관계, 오랜 친구와의 우정,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말이죠.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한때는 정말 뜨겁고 싱싱했는데 바쁜 일상에 치여 시들해지지 않았나요? 오늘 하루 우리 집 화초를 살피듯 그분과의 관계에 다시 한번 마음의 물을 부어보면 좋겠습니다. 거창한 기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짧은 고백 한마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는 여유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갖고 손을 내밀 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던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더 큰 사랑으로 화답해 주실 테니까요. 오늘 하루 마음을 적셔줄 찬양곡들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극동방송 전속 중창단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갈릴리 남성 합창단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박신아 카이어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들으시겠습니다.

어느덧 실력이 짙어가는 5월의 두 번째 주입니다. 요즘 달력을 보면 참 빼곡하죠? 교회는 물론이고 각종 단체와 모임에서 행사가 쏟아지는 시기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챙겨야 할 사람도 많고 가야 할 곳도 참 많지만 이렇게 정신없이 뛰다 보면 정작 내 영혼이 숨쉴 틈을 놓치기 쉽습니다. 몸은 분주한 축제 속에 있는데 마음은 왠지 모르게 허전하고 지칠 때가 있죠. 사실 우리가 가장 바쁠 때가 역설적으로 가장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폭풍우 속에서 등대를 더 자주 확인해야 하듯 일상이 소란할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잠시 멈춰서야 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탄식 대신 너무 바쁘기에 주님을 붙들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고백으로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보면 어떨까요?

잠시 숨을 고르고 그분의 이름을 낮게 불러보세요. 분자함은 평안으로 바뀌고 여러분의 수건은 비로소 아름다운 열매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여 마음을 적시는 찬송 이어가겠습니다. 들으실 곡은 테너 지명훈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샬롬 싱어즈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바리톤 우주호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들으시겠습니다.

매주 이 시간 찬양의 고백으로 마음을 채워보는 날마다 찬송으로 오늘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 선율로 채워졌나요? 분주한 올해 한복판이지만 잠시나마 주님과 채널을 맞추며 평안을 누리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며 특별하고 기쁜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오후 4시부터 대구 협성경복중학교 잔디야구장에서 극동방송 개국 70주년 경랑권 연합전도대회가 성대하게 열립니다. 지금 이동 중이시라면 라디오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은혜의 행사장으로 향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 잭 그레이엄 목사님의 귀한 말씀과 함께 천사 같은 목소리의 어린이 합창단 등 정말 정성껏 준비된 순서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자 가시기보다 소중한 분의 손을 잡고 함께 하신다면 오늘 내린 마음의 비타민이 배가 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더 라이트 워십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날마다 찬송으로 전영민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더 은혜로운 찬양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우리 행아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고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ADD 교통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휴식과 쉼이 있는 찬양의 숲에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복영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여러 번이나 호소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했지요. 육신의 욕망이나 물질에 대한 탐욕, 여전히 육신을 도모하면서 땅의 영광을 찾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것은 결국 멸망에 이른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찾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의 숲 첫 찬양,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그리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두 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복의 순서를 잘못 이해하기 시작했지요. 복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참 이상한 해석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교회 생활은 잘 못해도 사업이 번창하면 복으로 생각하지요. 교회 생활은 잘하지 못해도 자녀들이 공부만 잘하면 복으로 생각합니다. 또 교회 생활은 잘하지 못해도 좋은 직장에 다니게 되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돈이 없으면 초라해지고 주눅이 듭니다. 힘이 빠집니다. 자꾸만 맨 뒷자리만 찾게 됩니다. 어떤 신앙의 모습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누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각자에게 스며든 삶의 모습에서 복을 찾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복을 말할 때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을 말하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는 복입니다.

메들리 곡으로 찬양 함께 들으셨고요.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 찬양의 숲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예수님을 닮음의 본을 보일 수가 있다면 그 삶의 모습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도 남을 우리의 복이 아닐까요?

우루과이 농촌의 한 작은 교회 벽에 붙어 있는 글인데요. 기도하기 전에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마라. 매일매일 땅의 것만 생각하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언제나 너 혼자만 생각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전혀 아들, 딸답게 살지 못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하지 마라. 제 이름만 내려고 발버둥치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하지 마라. 오직 황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라고 하지 마라.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하지 마라. 여전히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적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 하지 마라. 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매일 죄를 지으면서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지 마라. 악을 뻔히 보면서도 피하려 하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도 않으면서

0: 주의 발자취를 따르미, 그리고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곡으로 두 곡 함께 들으셨고요. 여러분은 지금 휴식과 쉼이 있는 찬양의 숲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돌아보는 이 시간에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누가복음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물이 많은 부자가 이렇게 넋두리를 하지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현대인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지 신기합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여 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는 이 말씀은 말 그대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말씀이 뒤따르지요. 오늘날 우리를 향한 사도 바울의 외침이 들리십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0: 계속해서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리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고 나의 보배가 되신 주님,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인생을 입김이라고 표현했고요.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꽃과도 같다고 하였습니다. 욥은 인생을 구더기 같고 벌레 같다고 하였으며 야고보 사도는 인생을 안개와도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 하늘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잠깐 스쳐가는 나그네와도 같은 인생임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들어보시죠.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권면합니다. 찬양 어머니의 넓은 사랑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이를 사모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며 예수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괜찮고 예수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받쳐주시는 강한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가 벼랑 끝의 위기에서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힘을 주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그럼 저는 마지막 찬양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을 채우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시도록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흘러나오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날마다 승리하십시오. 지금까지 찬양의 숲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저는 신보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은 70년, 경량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V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0: 소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 매주 주일 이 시간은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예수님의 씨뿌리는 비유는 씨가 길가에 뿌려지고 단단한 마음에 길가 같은 마음에 떨어지면 새가 와서 먹어버려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돌짝밭에 떨어지면 잠깐 뿌리가 내리지만 햇빛이 뜨면 말라버리는 것처럼 예수님 믿고 너무 좋아하지만 그러나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과 핍박이 오고 누군가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거기서 넘어져서 결국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고 가지떨기에 떨어진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지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야, 이렇게 살면은 어떻게 재물을 가지고 살아갈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십일조를 드리고 하면은 야, 이거 되겠냐? 이런 재물의 유혹이나 염려 때문에 신앙이 결실하지 못해서 인생에도 열매가 없는 사람이지만은 좋은 옥토의 마음밭에 떨어진 그 신은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서 내 마음밭에 다 심으면 이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고 난 다음에 씨 뿌리는 비유를 하나 더 했어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가라지 비유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앞에 말씀하신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 한 개인의 마음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여준다면은 이 가라지,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원래 식물과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어릴 때는 구분이 잘 안 될 만큼 보이지만은 나중에 자라서 보면은 곡식이 아니고 다른 피라든지 다른 먹을 수 없는 버려야 되는 이런 것들을 가라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가라지 비유는 이 세상과 공동체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려서 선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지만은 악한 원수마귀는 가라지, 나쁜 씨를 뿌려서 사람들을 죽이고 살인하고 지하에 물들게 하고 사상과 문화와 철학과 예술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인간을 타락시키는 것이 마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읽었던 이 가라지의 비유를 제가 다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24절에 보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자가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드리려되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의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주인이 하나님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밤에 잠을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에 가라지 설 수 없는 곡식과 비슷하지만은 완전히 다른 먹을 수 없는 것을 뿌렸는데 사기나고 결실이 될 때야 아 이것이 가라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디서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 주인이 말하기를 원수가 이렇게 가라지를 뿌렸구나. 원수가 뿌렸구나. 그랬더니 종들이 그럼 주인님 가서 그럼 그 가라지를 뽑을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 그래서 그들은 추수 때까지 다 버려두어라. 그리고 결과적으로 42절에 보면은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은 악한 씨는 뿌려서 악한 씨는 먼저 거둬가지고 불살라 버리고 그 다음에 43절에 보면은 다 같이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볼 것은 세상은 영혼을 훔치는 악한 원수마귀가 뿌리는 씨 뿌리는 것. 또 하나님은 인간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씨 뿌리기 전쟁터가 이 세상이다. 지난주에 했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어떤 씨를 뿌릴 건가가 중요하다면은 이제는 이 공동체와 이 세상에서 악한 원수 마귀가 어떤 씨를 뿌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아 이게 마귀가 하는구나 악한 자가 하는구나 이게 속이면 안 되겠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집에 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낮에 그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물었잖아요.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이래 물었더니 36절에서 37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했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 좋은 씨를 뿌린 자는 누구? 인자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37절 8절에 보면은 그리고 밭은 세상이다. 그러니까 이 밭은 하나님은 세상에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아들들 우리가 하나님이 뿌린 좋은 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 마귀의 아들들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뿌린 좋은 씨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좋은 씨로 세상에 뿌린 씨앗과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은 39절에 보면은 악한 씨를 뿌리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볼 때는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악한 원수 마귀의 씨 뿌리기 전쟁터고 마귀는 악한 씨를 뿌려서 영혼들을 훔치가는

도둑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라지는 원수들이 뿌리는데 어디에 뿌린다고요? 곡식 가운데 뿌린다. 따라합시다. 곡식 가운데 뿌린다. 씨를 다른 곳에 뿌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 거기에다가 가라지가, 원수가 와서 가라지 나쁜 씨를 다 뿌리는 거야. 알곡 가운데 뿌린대. 언제 뿌립니까? 남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언제? 밤에 뿌린다 그랬습니다. 밤에. 아무도 모르게 이단들이 와가지고 절대로 구역자님한테 이야기하지 마라. 성경 공부하러 가는 걸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절대로 말하지 마라. 이래 와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잠자고 있을 때 밤에 와서 이상한 사상을 뿌리고 하는, 밤에 아무도 모르게. 그렇지만은 첫 문제는 잘 몰랐는데 조금 지나다 보면은 첫 문제 배를 심을 때는 이것도 펴고 가라지도 펴고 다 비슷하게 보이는데 점점 자라서 보면은 무엇이가 이상한 거야. 아, 이 저 사람은 사상이 좀 이상한데 왜 자꾸 저래 생각할까? 왜 저런 말을 할까?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아, 저게 잘못됐구나, 가라지구나. 그 압니다. 그런데 종들이 물었잖아요. 이제 가라지가 드러났으니까 주인님, 가라지를 가서 뽑아버릴까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힐까 염려하니까 그냥 추수 때에 버려둬라.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은 우리가 옛날에 농사 지은 사람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피라든지 가라지는 먼저 뽑아서 다 불태우고 알곡은 알곡끼리 모아서 창고에 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역사를 통해서도, 역사 전체를 통해서 이 세상이 밭이라 그랬잖아요. 세상이 밭이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도 지금 씨 뿌리는 문화전쟁, 철학전쟁, 신학전쟁, 사상전쟁 이런 전쟁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64년 전에 네로 황제는 로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시상을 떠올리기 위해서 로마에 불을 지르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네로를 막 대항을 해서 네로 물러가라 이러니까 네로가 무슨 시를 뿌렸습니까?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시를 뿌린 거다. 기독교인들이 불을 지른 거다.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미워하고 불을 지른 거다. 이렇게 막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기독교인들이 수도 없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는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1891년도 중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천주교인들은 사람을 납치하고 강간하고 그 피를 먹고 어린아이들은 삶아서 먹는다. 언을 만들려면 허견이 필요한데 그 허견 가운데 중국인의 눈동자에 수정체를, 까만 수정체를 넣어야만이 언이 된다. 그런데 서양인의 눈동자는 아무 필요 없고 중국인의 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중국인의 눈을 뽑아서 사용한다.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려가지고 중국의 장강연안에 있던 수백 개의 교회를 전부 다 불태우고 사람을 죽이고 테러했던 엄마만 창강이라고 하는 그런 정말 역사 가운데서 사람을 무지막지하게 죽였던 이런 사건들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비극이 씨 뿌리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비극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저 러시아가 옛날에는 소련을 했잖아요. 저 소련은 기독교 제국이었습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저 넓은 영토에. 그런데 여러분, 볼셰비키와 또 레닌과 마르크스 이런 사람들이 사상에 이런 가라지를 뿌리게 되었죠.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을 때려잡아서 노동자 천국을 만들자. 다 우리는 무상계급으로 다 같이 공평하게 살자. 그래서 혁명을 일으켜서 잘 사는 사람 지주들을 다 때려 죽이고 정권을 잡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런 레닌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국민들을 수천만 명을 처형을 하고 죽였어요. 거기에 자유라든지 거기에 물질의 풍요라든지 이런 거는 다 사라지고 종교의 자유도 다 사라지고 교회도 다 사라지고 그야말로 저 넓은 제국을 동토의 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잘못된 이론에 속아서

저 아름다운 땅, 저 기독교 국가가 공산주의가 되어서 저 공산주의를 통해서 전 세계 3분의 1 이상이 공산주의가 되고 저 중국이나 북한이나 캄보디아나 뭐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우리 동남아만 보더라도 얼마나 자국민을 죽이고 캄보디아는 자기 국민들 200만 명을 죽여서 킬링피드라고 하는 거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런 무지막지한 이거는 전부 다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고 악한 원수마귀가 하나님 나라를 없애버리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주는 자유와 행복을 빼앗기 위해서 이런 잘못된 사정을 가리켜서 이 씨를 싹 뿌려서 씨한테 속으면은 그 나라도 망하고 다 굶어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에 일본군이 오키나와에서 마지막으로 거기서 전투를 벌이면서 미군을 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군이 폭격을 하면서 상륙을 하게 되자 이 일본군은 그 주민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매일마다 세뇌를 시켰습니다. 미군은 무지막지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오면은 남자들은 고문하고 고문하고 끝까지 고문하다 결국은 온 팔다리와 사지를 다 찢어서 죽인다. 미군이 오면은 우리는 전부 다 자결해야 된다. 이자들에게는 미군은 강간을 하고 사지를 찢어서 죽이고 어린아이들도 다 때려서 다 죽인다. 그러니까 미군에게 잡혀서 고문을 당하기 전에 차라리 자살하는 게 낫다. 이래서 일본군들은 동굴에서 수류탄을 터뜨려서 주민들을 죽이고 부모는 자식들을 먼저 다 죽이고 자기들이 죽이고 또 여러분들 절벽에서 미군이 오면은 절벽에서 어린아이를 안고 수많은 여자들이 그대로 떨어져서 거기에 절벽에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9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 섬에 있는 인구의 3분의 1이 자결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런 가라지를 뿌려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행복을 빼앗는 것이 악한 원수 마귀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뿌리는 가라지는 이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귀는 문화와 사상과 철학과 예술과 모든 것들 또 그다음에 신학과 마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지금 가라지를 막 지금 나쁜 씨앗을 뿌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이 마귀가 뿌리는 씨앗이라는 거 하는 것을 모르면은 이것을 덥석덥석 잡으면은 우리는 영혼도 망하고 육체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789년대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는데 프랑스 혁명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은 굉장히 좋은 혁명인 줄 알지만은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기독교 혁명이었어요. 그래서 1789년대에 혁명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이들은 기독교 말살 정책을 세웠습니다. BC AD라고 하는 이것도 없애버리고 1789년을 1년으로 새로 정하자 이렇게 하고 그들이 주창했던 것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중심 사회, 인간인 먼저인 사회, 인간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회지 하나님은 떠나라. 인간 중심 사상, 인간 먼저. 이 프랑스 혁명에서 하나님을 반대해서 나왔던 사상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유럽에 있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진맹들은 다 없앴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 수도자 이런 사람들 2,000명을 다 처형해서 다 죽였어요. 모든 교회 문을 다 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대적인 진리를 배격했습니다. 성경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은 다 모아서 불살라 없앴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대적인 권위, 하나님과 인간관계, 하나님과 인간 이런 걸 있으면은 이런 인간 사정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과 인간 이런 걸 없애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가의 이런 권위가 있으면은 부모가 자식 말 들으면은 안 되니까 절대로 자식은 부모한테 영향을 받지 못하게 해라. 절대적인 권위, 선생님의 권위, 모든 권위는 다 없애는 포스트 모든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내가 좋으면 그게 진리다. 내가 즐거우면 그게 진리다. 진리는 없는 거다. 내가 좋은 것이 진리다.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던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위를 지금 부정했기 때문에 이런 사정에 물들었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중학생이 선생님 머리를 갖다가 때려도 선생님이 말 한마디 못하고 이런 지금 사회가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통념도 다 바꾸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데,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데, 절대적인 진리 이런 것들을 다 파괴하는 것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진리, 인간의 절대적인 진리, 도덕 이런 걸 다 무너뜨리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다 버리고 자기 그냥 쾌락 중심으로 살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좋은 씨고 이 씨를 뿌린 자는 바로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들 우리 자체가 씨란 말이에요. 우리 자체가 한 사람이 우리의 예수님 뿌린 하나의 씨입니다. 씨. 따라합시다. 나는 씨다. 주님이 뿌린 좋은 씨다. 좋은 씨는 좋은 열매를 맺으면 씨 하나가 떨어져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면 그게 큰 나무가 되면 그 밑에 있는 가라지 뿌린 씨앗들은 자랄 수가 없어요. 여기에 좋은 씨가 들어서 큰 나무가 하나 되고, 여기에 좋은 씨가 들어서 큰 나무가 되고, 이렇게 큰 나무들이 우리가 자라고 자라면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많은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전 세계 각국에서 씨를 뿌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선교사들이 나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저런 데 가서, 또 마약하는 저런 사람들 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그곳에서 좋은 씨의 영향을 나타내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람들한테 눈수술을 무료로 해드리고, 살을 무제한으로 무료로 드리고, 또 비전센터에서도 오면은 뭐 선교사님들도 식사를 공짜로 해드리고, 경찰, 소방, 군인들 다 무료로 식사를 해드려요. 그 맛있는 이 이탈리안 식당에서 어떻게 그것을 무료로 그렇게 해줄 수가 있냐. 제가 지난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도 갔더니 선교사님이 와서 앉아있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앉아있더라고.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먼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에서 섬기다가 왔는데 한국에 와서 선교사님은 이 모든 음식이 무료입니다 하면서 그것을 먹는데 4시간이나 앉아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다고. 그리고 강서 소방서의 소방대원들도 6명 와서 먹으면서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아니 소방대원을 이렇게 대우를 해주는 데 어디 있습니까. 또 경찰관들도 보니까 7명이 왔더라고. 와가지고는 음식을 먹으면서 사실상 사람들 우리를 짭새락을 하고 깔보는데 정말 우리가 얼마나 고생 많이 하는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경찰들은 막 부부관계도 안 되고 해가지고 이혼하는 게 많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이런 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집에도 못 들어가고 마약 사범을 잡고 밤새도록 근무하고 이래가지고 가정이 깨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욕만 얻어먹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 맛진 음식을 무료로 드립니까? 이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고 좋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가라지가 아니고 좋은 씨를 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학교를 만들어서 어린아이들 어릴 때부터 매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믿음으로 자리게 하는 것도 좋은 씨의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또 바른 청년연합이 이렇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바른 정치와 가치와 철학과 역사를 가르치는 것도 우리나라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간 이런 사람들한테 바른 가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좋은 씨를 뿌리고, 우리 자신이 씨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그래서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이걸 통해서 내 한 사람이 또 거기에서 좋은 씨가 돼서 나무가 되면 세상은 달라지고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지난주에 드렸던 그 비유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 마음에 떨어지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내가 씨기 때문에 이 사회에 나가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좋은 열매를 맺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에서, 교구에서, 대에서 좋은 일은 씨를 뿌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때도요. 사도 바울이 개척교회를 만들고 고린도교회를 만들고 에베소교회를 세워놓으면 그게 콕 왔던 거짓 교사들이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돈 때문에 저러는 거다.

바울은 저거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다. 원래 사도가 아니다. 온갖 시를 뿌려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앞에 보면 이분들은 가부들인데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며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집집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쉬었던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힘을 쓰고 망령된 말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데 속으면 안 돼. 우리도 남의 말을 하는 거는요 너무 재미있어요. 이미 그 솔로몬이 그걸 알았어요. 잠언 18장 8절에 보면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특별한 진미와 같아서 배에서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우리는 어릴 때 동네 누가 잔치한다 그러면은 우리 집 잔치도 아닌데 내가 막 가슴이 뛰는 거야. 아, 누구 집에 잔치를 하는데 그날 가서 떡국을 몇 그릇 얻어먹을까? 단수를 몇 그릇 얻어먹을까? 혹시 계란도 얻어먹을까? 이래가지고 나머지 집 잔치에 내가 막 가슴이 들뜨는 거야. 그래가지고 잔치집에 가가지고 떡국도 한 그릇 먹고 두 그릇 먹고 세 그릇 먹고 나중에는 내가 오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또 얻어먹고 이래서 나중에 모임에는 자랑하는 거야. 나는 오늘 떡국을 다섯 그릇 얻어먹었다. 나는 여섯 그릇 먹었는데. 이래가지고 그 자랑이 되는 것처럼 남은 말을 하는 거는 별식이라. 너무나 재미있고 맛있는 거야. 냠냠냠냠 너무 맛있어.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를 내가 권면하는데 결혼 자들을 경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어떻게 하고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하고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 이런 것이 가라지를 없애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결혼식을 하는데 외국인 신부를 맞아서 결혼하는 가정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아, 그런데 보니까 음식도 근사님들이 다 준비를 잘했지만은 우리 특송하는 우리 사람들도 와서 정말 기쁨을 해주고 찬양할 때 핸드폰 꺼내가지고 불빛 해주고 박수도 다. 나 그렇게 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마음에 격려해줘야지, 위로해줘야지, 세워줘야지.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잔치가 결혼이 기쁘고 즐겁고 감동을 주잖아요. 우리는 쉽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밭에다가 뭘 뿌린다고요? 실을 뿌립니다. 우리가 쉽니다. 내가 여기 탁 떨어졌으면 여기서 좋은 열매를 맺으면 세상은 달라지고 여기서 좋은 열매를 맺으면 또 세상은 달라지고 또 마귀도 가라지를 뿌립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문화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런 예술, 마약 모든 걸 통해서 인간을 어떻게 하면 멸망으로 끌고 갈까? 이 시역의 시를 뿌리고 저의 시를 뿌리고 다 시를 뿌리는데 어떤 시가 더 강성한가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시기 때문에 이 시가 여기서 죽어서 좋은 열매를 맺을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한 것처럼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니까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래 말했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우리 가운데 약한 자나 장애인이나 어려운 사람이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1번! 왕따시킨다. 2번 힘이 없으니까 때린다. 3번 가서 도와주고 격려하고 부축해주고 한다. 몇 번? 3번. 야, 초등 3부 우리 주위에 공부도 못하고 못났고 뚱뚱하고 키도 작고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있다. 첫째는 너무 어서 매일 가서 놀린다. 2번 힘도 없으니까 가서 매일마다 때린다. 3번 가서 매일마다 왕따시켜서 안 놀아준다. 4번 우리는 좋은 시기 때문에 가서 돌봐주고 격려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친구가 되어준다. 몇 번? 4번 잘했다. 그게 좋은 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약한 자를 때리기는 안 되지. 고등부 학교 가보니까 내보다 더 이쁜 여자친구가 있는 거야. 이런 여자친구는 질투해가지고

0: 어떻게 하든지 못된 말을 퍼뜨려서 완전히 왕따시켜서 뛰어내리게 만든다. 1번 아니다. 내가 못났어도 같이 가서 도와주고 친구해주고 한다. 몇 번? 2번. 그래. 아, 고등 보니까 4번까지 안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고 약한 자도 있고 또 여러분 요새는 우울증이 너무 많고 공황장애 많아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하는 행동이 싫은데 사실은 그게 질병이란 말이에요. 자기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병입니다. 병. 옛날에는 그냥 넘어갔지만 알고 보니까 병이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같이 도와주고 치료해야 되고 또 어린아이들 중에서 막 뛰어다니고 벨락이 다니는 것도 옛날에는 그냥 벨락이었는데 요새는 알고 보니까 그것이 다 이런 행동장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치료도 받고 약물을 먹으면 금방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서로서로 공유해서 좋은 씨가 되어서 이 좋은 씨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소망의 말씀, 지금까지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1-831-7123 부산 세계로교회나 055-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지은구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에 주어진 말씀인데요,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셨죠. 진자리 마른 자리에 갈아누이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셨습니다. 심령 가득 부모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삶의 근원이 하나님께로 비롯되는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자녀죠. 동시에 육의 어머니 아버지의 귀한 혈육입니다. 이 관계는 어떠한 사정으로도 끊을 수 없는 것이죠. 극진히 섬겨서 주님이 약속대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노인팅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치열하게 사시나요? 열심 말고, 세월 아껴 사는 거 말고, 거짓과 탐욕으로 아웅다웅 다투며 사는 인생 말입니다. 사람은 천년 만년 사는 존재가 아니죠. 인생 짧습니다. 한번 죽은 후에는 삶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며 선한 사업으로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룩소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설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시간에 주어주실 하나님의 사랑이 설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또 사연이에요. 어떤 사연이 함께 나눠질까 궁금하고 설레지 않으세요?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9507님 사연이에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충만 복음성가 들려주세요. 아, 이 짧은 사연이에요. 근데 제가 이 사연을 보면서 한참을 묵상하고 기도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세상 살면서 충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실 일반 사회에서는 많이 쓰는 말이 아니에요, 충만이. 우리는 이 충만이란 말이 너무나 크고 은혜롭고 깊이 다가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다. 하나님 안에서의 이 충만함으로 사는 것이 능력 있는 삶이요, 이 충만으로 행하는 것이 승리의 길 아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위로받고 충만해진 일이 있었어요. 제가 강도사 시절에 아주 작은 교회에서, 작은 개척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섬길 때 2년간 함께 신앙생활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 그 집은 이제 이 친구가 큰딸이었고요. 밑으로 동생 있고 늦둥이가 또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 따라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참 저 나이에 미국에 가면 언어도 그렇고 너무 힘들 텐데 그런 걱정 많았거든요. 그런데 20여 년이 지나 며칠 전에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수소문 끝에 저를 찾아서 연락을 했습니다. 메시지 한 토막을 제가 좀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왜 충만할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이 이해하실 겁니다. 어렸을 때 강도사님께서 맛있는 것도 사주시면서 성경 공부도 해주시고 큐티도 가르쳐주시고 은혜와 교회 식구들과 함께 개척교회 수련회 갔던 일들, 같이 찬양하고 크리스마스에 연극했던 것, 성도님들 댁을 방문하며 크리스마스 전날 밤 캐롤 부르던 기억까지 모두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때의 기억들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도사님 말씀처럼 미국 생활이 많이 힘들었지만 강도사님을 통해 시작된 이 신앙과 믿음 덕분에 잘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연락이 닿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하루빨리 직접 뵙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도 그 주의 일에 헌신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실 텐데 그 모든 수고들이 헛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열매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요. 20여 년간 이 친구 소식 몰랐거든요. 수소문에서 방송국에도 연락하고 여기저기 홈페이지도 검색하고 해서 저의 연락처를 찾아서 연락을 준 거예요. 이 친구 고등학교 2학년 갔는데요. 아, 세상에. 약대 공부해서 약사로 일하다가 지금 의사 남편 만나서, 또 남편이 병원 개원해서 매니저로 함께 지금 하고 있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듣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 강물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이거 세상에서 말하는 단순한 보람? 결코 그거와는 전혀 다른 결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충만히 밀려왔거든요. 이것이 나에게만 주어진 메시지로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들과 함께 나눌 메시지고 함께 받을 메시지다 하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9507님 신청곡 충만이었는데 그 충만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 가운데 이 사연까지 이렇게 나누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사연은요, 5226님 사연이에요. 눈부신 햇살과 화산꽃, 푸르른 초목들로 뒤덮인 아름다운 주님의 자연세계를 마음껏 누릴 수 있던 한 주간. 좋은 친구 심지은구 목사님은 어떤 날을 만드셨나요? 향기로운 커피 마시며 저의 반가운 인사를 주님 사랑의 향기로 전하고 싶습니다. 이야, 감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멋있는 사연 글이었어요. 와, 여기에 그 어떤 말을 붙일 수가 있을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야,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눈부신 햇살과 화사한 꽃, 푸르른 초목들로 뒤덮인 아름다운 주님의 자연 세계를 마음껏 누릴 수 있던 한 주간. 좋은 친구 심준구 목사님은 어떠한 날을 만드셨나요? 향기로운 커피 마시며 저희의 반가운 인사를 주님 사랑의 향기로 전하고 싶습니다. 네, 향기로움이 마음 가득히 느껴졌어요. 좋은 사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이런 사연들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중증 치매에 걸리신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집사님 내외가 있습니다. 늘 긴장의 연속이죠. 갓 태어난 아기를 돌보듯이 바짝 붙어서 수발을 드는데요. 가끔씩 어머니 내가 누구야? 고 묻는답니다. 병은 더 악화됐지만요. 요즘은 이런 대답을 주신다고요. 우리 아기 주님 아들. 육신은 비록 시들어가지만 심령 깊이 아로새긴 생명의 복음은 목숨처럼 살아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얼굴 아닐까요? 아이자야 61 앨범 중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 같이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중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은 제1신마산교회 김계환 목사님께서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우리는 늘 복을 받고 사는 것을 소망하며 꿈꾸며 살아갑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처녀총각들이 연애할 때 이렇게 딱 벤치에 앉아있다가 하늘을 딱 보는데 밤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똥별을 봤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자기야 자기야, 별똥별이 떨어진다. 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소원 빌자. 소원 막 비는 거예요. 어떤 소원 빌었어? 너랑 잘 되게 해달라고 소원 빌었다. 너는 어떤 소원 빌었니? 나는 우리나라가 평화롭게 해달라고 빌었어. 이러면 이제 헤어지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연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백령도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새벽 1시에서 5시까지 근무를 서면서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있으면 별이 너무 많아서 정말 한번 근무 설 때마다 수십 개의 떨어지는 별똥별을

0: 됩니다.
1: 만약에 그때마다 소원을 빌고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저는 최소한 대통령이나 세계 제일의 갑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것은 중국이나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 저마다 풍습이나 미신으로 존재합니다. 어떤 관광지에 가면 다리에 이렇게 자물쇠를 채워두면 사랑이 떠나가지 않고 영원히 이루어진다. 분수대에 가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그렇죠. 동전 던지면서 그냥 던지는 것도 아니고 소원 빌면서 동전 던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복이나 소원을 빌면서 무엇인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빌까요? 뭐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아마 자신이 원하는 그 어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것을 빌 것입니다. 부와 명예, 현재 삶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모두 다 자신이 살아가는 지금 현실의 삶에 연결된 문제들에 대해서 아마 구하고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복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이것과 비슷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가 정말 죄를 많이 지어서 대홍수로 벌하시는데 그 후에 노아에게 복을 주시면서 땅과 하늘, 바다의 모든 짐승과 고기를 사람의 손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동물과 식물을 먹을 것으로 주시죠. 아브라함에게는 큰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시험을 이겨낸 욥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뭐를 주셨다? 복을 주셨다. 근데 그 복의 정체가 뭐냐? 욥이 양만 4천마리, 낙타 6천, 소 1000결이, 암낙이 1000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욥이 갖고 있는 양, 낙타, 소, 암낙이 이 모든 것이 복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신의 재산, 자녀 모든 것을 잃고 큰 시험을 당했지만 그것을 이겨낸 후에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접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분명히 이 땅을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을 주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홍수가 세상의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리고 난 후 먹을 것이 막막한 노아에게 복과 함께 동물과 식물을 먹게 하셨죠. 지금 노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후사를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을 약속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데 이것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복이죠. 욥이 제일 정확한 거예요. 그가 가진 모든 재물이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내리신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복을 기대하고 갈망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 그런가? 아니,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것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그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리는 복만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요,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집 대문에다가 복자를 써놓고 그거 붙여놓고 복 들어오기를 기대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심하게 이야기하느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는 복이 있는 사람, 복을 받을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본문은 이 복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누가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느냐? 복이 있나니 누가 복이 있습니까? 시험을 참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을 받는데 지금 본문에서 주시는 이 말씀은 시험을 지금 당하고 있고 참고 있고 인내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시험을 참는 자라 복이 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이 어떤 사람이냐, 이 참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시련을 견디어낸 사람. 시련을 견디어낸 사람이 결국은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야고보서 1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절까지 살펴보았는데 2절에서 11절까지 가장 주된 내용이 뭐냐면 시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을 짧게 한번 살펴보면 2절에서는 너희들이 시험을 당했을 때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 4절은 시험이라는 믿음의 시련이 우리들에게 인내를 가져온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만난 사람들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5절에서는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을 만나면 기뻐해야 하는데 감사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기뻐할 수 없는 지혜가 부족한 우리를 향해서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지만 시험 중에 기도해야 될 사람들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구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믿음과 의심을 품거나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사람은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에서 11절은 낮은 형제, 가난한 형제나 부한 형제에게 자랑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공통적으로 무엇을 자랑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소식에 대해서 자랑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 복음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느냐? 사실은 시험당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믿는 자를 향해서 너희들이 시험 없고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시험을 당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데 이전 말씀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2절에서 11절까지는 너희들이 시험을 만나게 되어 있다. 만나거든 인내해라, 기뻐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시험을 당한 사람들이 혹은 시험 당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시험을 참는 자, 그래서 그 시련을 견디어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전 성경에서는 시험을 견디어낸 자를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을 참고 인내해서 견뎌낸 사람, 이겨낸 사람, 믿음의 시험을 이겨내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노아가 언제 복을 받았느냐? 대홍수가 끝난 후에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자식을 곧바로 주셨느냐?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셔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고 적절한 때가 되었을 때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라는 이 언약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욥이 언제 더 큰 복을 받았냐?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난 후에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시험을 이기고 극복한 후에 복을 받는다. 성경이 또 이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우리도 시험 받을 때가 있지만 모든 시험을 이겨낸 후에 노아, 아브라함, 욥과 같은 그런 엄청난 복을 받으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네.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시험만 이기면 큰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러면 못 견딜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를 꽉 깨물고라도 버티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시험을 이기면 큰 복을 받는다. 이것과는 사실 거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정작 시험을 이기고 극복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만신창이가 될 때도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난 후에 우리의 마음에 상처만 남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험을 참고 인내하면 큰 복을 받는다. 이게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핵심이냐? 오늘 본문은 시련을 견디어낸 사람이 받을 복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복이 있나니 이 복이 어떤 복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면류관은 로마 시대에 있었던 월계수 모양의 관을 말합니다. 왕이나 경주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이 면류관을 쓰고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면류관이라고 하면 매우 영광스러운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시련을 견디어낼 자가 쓰게 될 생명의 면류관은 뭐 사람들이 옆에서 수고했다 쳐주는 이런 박수와 환호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영생과 구원은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천국에서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출애굽 사건을 보면 우리의 구원 여정에 대해서 정말 잘 보여준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가 목적지냐면 가나안 땅이 목적지인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가는 길과 정반대의 길로 이 백성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시내산인데 그곳에 데려가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이게 어떤 과정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살던 애굽의 노예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다듬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 있는 고난은 필수와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야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 다듬으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크고도 귀한 복이 이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복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노아, 아브라함, 욥을 비롯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받은 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것은 단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시죠. 근데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왕의 자리와 부귀영화가 아니라 오히려 사울의 손에서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죽도록 도망하며 피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과연 도망다니는 그의 삶이 복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했는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돼서 그 꿈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거기서도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잖아요. 여러분은 요셉의 그런 삶의 여정을 볼 때에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이야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일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도망자와 감옥에 갇힌 죄수는 결코 복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복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신앙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말씀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그 누가 복되지 않다고 말하겠습니까? 물론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복된 일이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 가는 고난의 여정 역시 복된 삶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개념으로 복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복이라는 것은 단지 이 땅에서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잘 풀려가고 또 꼬여있는 것 여기에 따라서 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복을 얼마나 누리며 살아가느냐 이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하소연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남편이 완전 자린고비래요. 겨울에 추워서 보일러를 틀려고 하면 남편이 바로 꺼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추워도 보일러를 안 틀고 집에 혹시나 손님이 오면 그때만 잠시 튼대요. 집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집이 엄청난 부자인데도 보일러 가스비 아낀다고 추운 겨울을 항상 덜덜덜덜 떨면서 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부싸움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추운데 보일러 좀 틀어야지 우리가 이렇게 춥게 살 이유가 있냐. 그럼 남편이 항상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아끼면서 살았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만큼 살게 된 거다. 보일러 틀겠다는 얘기예요? 안 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추운 겨울만 되면 온 가족이 오돌오돌 떨면서 지낸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춥다고 아우성이지만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뭘 하겠습니까? 그것으로 누려야 할 혜택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람이나 이분이나 돈 있어도 겨울에 춥다고 보일러 안 트는 사람이나 돈 없어서 보일러 못 트는 사람이나 같아요 틀려요. 똑같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이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미 우리들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언제나 이미 복을 받은 삶이고 그 복은 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이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하찮은 것 때문에 좀 더 갖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분명히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 이 구원은 누가 받는 것이냐? 모든 믿는 자,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대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이미 복을 받은 자, 이미 복을 가진 사람으로서 받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고 가진 것이 있어도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고 건강에도 복을 받은 사람이고 건강이 없어서 편찮고 아프다 하더라도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38장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가 그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이 어디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하는 복을 기억하며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언제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할아버지의 유품이라면서 먼지가 가득 쌓인 이 바이올린 한 대를 이렇게 서울에 있는 낙원상가에 가져갔답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줄도 다 끊어지고 또 나무도 갈라져서 버려야 할 것처럼 보였는데 그래도 하나님, 할아버지 유품이니까 가져가 본 거예요. 뭐 고쳐서 쓸 수 있느냐? 뭐 고쳐서 못 쓴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버리는 거죠. 근데 악기보건 전문가에게 이걸 들고 가봤더니 그 사람이 막 이것을 조심스럽게 닦고 확인을 해보니까 그 낡은 바이올린이 수억 원을 호가하는 이탈리아 명장이 만든 명기라는 것이죠. 땡 잡은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그 가치를 몰랐을 때에는 그건 버려야 하는 쓰레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가치를 발견하는 순간 그 쓰레기와 같은 바이올린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엄청난 가치를 가진 가문의 보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시련과 고난으로 먼지가 쌓이고 줄이 끊어진 바이올린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고 그저 마지못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모두 다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과 아픔을 겪을지라도 분명히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목사님, 내 삶이 이런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나의 삶은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나의 삶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0: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보시고 그 보배로 인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으로 여겨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고난 중에도 진정한 소망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 은혜를 잊으신 분이 있다면 다시 깨닫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험을 참고 견디어서 이기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것은 시험과 고난을 통해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미 영생이라는 큰 복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을 누리며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천국에서만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고 천국에 가야만 우리가 그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언제든지 천국을 누리며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와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어떤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악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풍성한 사랑 안에 거하시는 우리 복된 제이신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제1신마산교회 김계환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46-4073번 055-246-4073번 제1신마산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에 대해 함께 알아가는 시간, 감사하세 찬양하세 송대준입니다. 가족,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말입니다. 특별히 부모님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님께서 우리를 길러주신 시간들이 조용히 떠오릅니다. 늘 잘해드리고 싶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도 많지 않았는지요. 바쁘다는 이유로, 쑥스럽다는 이유로, 표현이 서툴다는 핑계로,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남는 건 아쉬움이더라고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거창하지 않아도 좋으니 짧은 안부 한 통이라도 전해보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마음을 전해보는 오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오후 감사하세 찬양하세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나 알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 찬송가에 대해 함께 알아가고자 하는 시간 감사하세 찬양하세 새 찬송가 353장 통일 찬송가 391장 십자가 군병 되어서 이 찬송가사는 아이작 와츠 목사님이 쓴 것으로 349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의 원 번역입니다. 찬송 공명은 십자가 군병 솔저 오브 더 크로스로 아이라 디 센키 목사님이 D장조로 작곡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찬송가에 처음 소개될 때는 C장조로 실려 약간 힘이 없는 느낌이었는데 21세기 새 찬송가가 편찬되면서 다시 D장조로 올려졌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107편 30절 말씀입니다.

주일 오후 감사하세 찬양하세 함께 하셨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5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5월 12일 화요일 양산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는 5월 12일 화요일 진교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거제 통영 마마클럽 기도회 5월 14일 목요일 신현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는 5월 19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에서,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5월 21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그리고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5월 26일 화요일 사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제2회 경남국제합창제 일정 알려드립니다. 5월 14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5월 1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김해문화의 전당 마루홀에서, 그리고 5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에는 창원 성산아트홀 대극장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282-7733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복음화를 위한 제9회 복된 교회배 통영시 테니스 대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전 9시 통영시 생활체육공원 및 시내 전역 테니스 코트장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507-1333-3927번 통영 복된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시 기독교 청년합회 회장배 유소년 풋살 및 줄넘기 대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 진주 스포츠파크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350-6124번 다음 세대 지도위원회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에 위치한 베델교회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플리마켓을 엽니다.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베델교회 앞마당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055-274-0191번 베델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나바하우스 주관 2026 블레싱 행복축제가 5월 16일 토요일 김해 생철교회에서 열립니다. 오전 11시에는 전도 말씀 집회, 오후 2시에는 찬양 콘서트로 함께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5054-750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사상교회 장찬희 목사 위임 감사예배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 사상교회 은혜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51-303-9944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새생명 전도축제를 위한 마커스워십 초청 찬양집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 부산 덕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10-5115-0447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2회 행복한 가정생활 세미나가 5월 17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사랑샘 침례교회에서 현회성 박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7141-829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린 멋진 소냥원 어린이 사생대회 및 전시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산돌 소냥원 기념관 뜰에서 열립니다. 하만군 관내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소속 초등학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산돌 소냥원 기념사업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에피비씨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
골뱅이 daum.net 메일 주소 febccw 골뱅이 다음.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샤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주황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방송교회 방송교회 매주 주일 이 시간은 상남교회 이창규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자, 오늘 본문 예레미야에 가는 BC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된 날입니다. 그날 이후에 선지자 예레미야에 의해서 불려진 노래, 또 쓰여진 노래입니다. 애가는 말 그대로 슬픈 노래죠. 슬픈 노래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남유다 왕국의 구원에 대하여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어느 선지자가 멸망을 선포하고 싶겠어요? 구원을 선포하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은 구원이 아니라 멸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좀 잘 새겨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좋은데 그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듣고도 전혀 변화되지를 않았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 백성들은 점점 더 패역한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해 보면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멸망합니까? 10명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야 될 이 예루살렘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중에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때 할 말이 없는 백성들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죄악이 관영하고 그만큼 그들의 얼마만큼 정말 그들이 타락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죠.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그들이 그 멸망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참혹했겠습니까? 그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선지자 예레미야는 눈물 없이는 단 하루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던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애가는 애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벽을 쌓고 성전을 재건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때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하시겠노라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애가의 이 마지막을 슬픔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회복에 대한 소망으로 노래를 마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려고 하는 1장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외면한 백성들의 오늘,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 그 백성들의 오늘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할 수 있는지, 얼마나 최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오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전체 성격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은 오늘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백성들의 오늘은 이전보다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생각을 가지고서 오늘 본문을 읽으셨던 분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오늘 어린이날인데 좀 어린이날 뭔가 좀 희망적이고 기쁘고 행복한 그런 본문, 그런 말씀을 좀 전해야지. 오늘 왜 이렇게 어둡고 참혹하고 그냥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힘든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대체 뭔 설교를 하려고.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진지하게 성경을 안 읽으신 것 같네. 우리가 조금만 더 좀 진지하게 성경, 오늘 대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지? 하고 오늘 이 본문을 읽었다면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가지셨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고민이 많았거든요. 이 좋은 날, 이 즐거운 날, 이 행복한 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전에는 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제는 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를 아주 극렬하게 비교를 해서 현재의 비참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과거에는 너무 행복했어요. 과거에는 너무 좋았어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너무 비참해요. 너무 불행한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겪지 말아야 될 일, 절대로 우리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현재가 과거보다 비참해지는 겁니다. 옛날엔 너무 좋았어요. 과거에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무 비참해요.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우리 이런 인생 살면 안 되잖아요. 과거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단하고 고통과 아픔이 그치질 않았던 그런 삶이었을지라도 그걸 잘 이겨내고 잘 버텨내서 지금 현재 나의 삶은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 나는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지금이 너무 행복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현재 그런 오늘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과거가 더 좋아요? 지금이 더 좋아요? 지금이 더 좋아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분명히 지금 오늘 우리 중에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예전이 좋았어요. 이전에가 너무 좋았어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사는 게 너무 괴로워요. 분명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가 더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 없는 현재가 없지요. 현재 없는 미래가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더 나은 미래, 앞으로가 더 좋으려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이 힘듦과 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 오늘을 여러분들이 잘 살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유다의 과거, 여러분 유다의 과거는 어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영광스러운 과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 유다라고 하는 이 왕국 예루살렘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느냐? 여러분 유다 왕국에는 항상 좋은 왕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악한 왕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에 베푸신 은혜가 뭐였느냐면 수많은 악한 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종종 다윗의 길을 따르는 좋은 왕들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유다 왕국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을 세워주셔서 바른 길로 잡아주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는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가운데 함께했던 거예요. 본래 다윗 때의 통일왕국을 이루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 왕국 때는 최고로 번성한 시기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시대에 가서 통일왕국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져 있듯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뉘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 남유다 왕국은 신앙의 정통성을 그나마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그 다윗의 가문에서 계속해서 그 후손들 중에 왕위를 계승해 나갑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왕조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끊임없이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왕조가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다윗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보다도 훨씬 더 일찍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왕국에 은혜를 베푸셨던 이유가 뭘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그나마 머물러 주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조상을 잘 만났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다윗왕이었습니다. 다윗왕은 자기 자신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 나라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어린아이 같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였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는 순수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경외했죠. 자기네 자신을 위해서 지어놓은 그 백향목 왕궁을 거니면서 그건 기쁘지 않았어요. 왜?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거하면서 아직도 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천막에 있으니까 아직도 성막에 거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나도 짓고 싶어 했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왕궁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훨씬 더 아름답게 짓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너무나 많은 전쟁을 치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성전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성전 짓는 준비를 다 하게 하시고 결국 성전은 누구의 손으로 짓게 하십니까?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마음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은 이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해 주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남유다 왕국에는 이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 왕이 계승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나라에 임재하고 머물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조상 덕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조상 덕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다윗의 약발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조상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나마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오래가지 않아요. 한계가 있습니다. 다윗의 약발도 한계가 있죠. 결국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부모님 덕분에 내가 믿음 생활할 수 있어요. 부모님들이 열심히 쌓아놓은 기도 덕분에 오늘 내가 그 은혜와 복을 누리고 내가 그 열매를 따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겁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내가 신앙인인 거 착각하지 마세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내가 다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대로 만난 거 아니에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축복을 내 믿음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언제까지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사람들의 기도만 먹고 살 거예요. 이제는 내가 기도해야죠. 이제는 내가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내가 쌓아놓은 그 열매를 내 자식들이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줘야죠. 언제까지나 묵은 것만 가지고 살아갈 생각을 하십니까? 언제까지나 부모의 신앙에 기대어 살 겁니까? 언제까지 아내의 신앙만 기대하고 살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기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여러분 나의 미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의 이전과 현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한국교회의 이전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세계가 주목하는 교회였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우리 한국교회처럼 이렇게 놀랍도록 부흥한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세계교회가 한국교회를 연구를 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저 교회, 한국교회는 뭐가 있길래 저렇게 크게 부흥을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짧은 시간 안에 부흥을 할 수가 있는가? 조사단을 보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한국교회는 세계 교회 역사에서 이렇게 빠른 시간에 부흥한 교회가 없다는 얘기죠. 엄청난 영광 아닙니까? 신학교에 학생들이 차고 넘쳤었습니다. 목사가 되겠다는, 선교사가 되겠다는 그런 학생들로 차고 넘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신학교에 목회자가 되겠다는 학생들이 없어요. 선교사가 되겠다는 학생들은 더 없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의 가장 걱정거리는 이제 목회자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없습니다. 교회는 있는데 목회자가 없어요. 한 사람의 목회자가 이제는 두 교회, 세 교회를 맡아야 될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교회 수가 늘어나고 성도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때가 있었죠. 교회들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교회 학교에는 아이들이 넘쳐났습니다. 가는 교회마다 여러분, 도시교회뿐만이 아니라 시골교회도 작고 어려운 교회들도요, 아이들이 넘쳐났던 시절이 있었어요. 교인 수는 적은데 교회 학교 아이들은 넘쳐났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 되었던 때가 있었죠. 마치 유다왕국이 이전에는 사람들이 도시마다 버글버글했어요. 열국 중에는 큰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왕국은 정말 작은 나라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큰 나라였어요. 이 북이스라엘에 비하면 남유다왕국은 정말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이 유다왕국을 작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국이. 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한번 가보는 것이 소원이었을 정도로 세계의 중심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열방 중에서도 여러분 주목받는 그런 나라였다는 얘기죠.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마치 유다왕국이 이전에 사람들이 많고 열국 중에 크던 자요, 열방 중에 공주였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도 열방 중에 주목받는 교회였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교회는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걱정해야 할 만큼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한국교회가 과거에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피와 땀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세웠어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있었어요. 복음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뜨거움이 있었어요. 자기를 들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헌신적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들 덕분에 여러분, 우리는 이전의 그 영광을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언젠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지금 현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의 그 신앙 덕분에, 그들이 쌓아놓은 그 기도 덕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희생하며 헌신했던 그들의 헌신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 열매를 따먹고 있노라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날을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가 나중에 후에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우리 기성세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본이 돼야죠. 기도의 본이 돼야 되고 말씀의 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죠. 여러분들, 자녀들 데리고 절대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마세요. 지각하지 마세요. 아멘? 지각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부모하고 주일 예배 시간에 3분, 5분 늦게 지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뭘 배우겠어요? 아, 예배는 3분, 5분 늦게 가는 거구나. 본을 보여야 된다니까요. 기도의 본을 보여야죠. 가정에서 부모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자녀들은 그대로 다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 다 학습이야. 보면서 몸에 배는 겁니다. 나중에 자녀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 것 같고, 우리가 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냐 그러면은 나중에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제대로 안 했는데 자녀들 보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말이 됩니까? 내가 먼저 본을 보여야죠. 여러분, 다윗 덕분에,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 덕분에, 그렇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덕분에 그들이 더 나은 미래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까? 더 멋진 한국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나를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린 겁니다. 이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세대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어저께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칠순을 맞이해서 칠순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남편분은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도요, 시댁 식구들이 다 모여갖고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칠순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감사의 편지를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제가 특별히 마음에 참 너무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는 집안에 복덩이가 우리 집안에 굴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니는 곳마다 그가 하는 것마다 우리에게 그 복을 흘려보내서 가정이 일어서고 가문이 일어서고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던 우리 집안이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고 다 주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고 그렇게 먹을 것 없이 찢어지게 가난했던 우리 집안이 당신 덕분에 이렇게 다 일어서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들이 되어오느라고 당신은 우리 집에 굴러들어온 복덩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존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존재가 돼야죠. 그래야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걱정과 우려가 있기는 해요. 그러나 멸망한 유다왕국처럼 적막하거나 과부가 되거나 강제 노동을 하는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는 건실합니다. 든든합니다. 아멘. 걱정과 우려가 되는 거는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한국교회는 건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교회나 유럽교회가 무너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지금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마음을 다 가지고 교회 갱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저는 분명 우리 다음 세대 더 나은 미래를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 숫자가 많아지는 거 자랑하던 시절은 이제 다 끝났어요. 제가 지금 분회장이 되고 우리 경남노에 있는 교회들을 지금 제가 폐지 수순을 밟은 교회만 해도 몇 교회가 돼요. 그리고 합병을 한 교회도 몇 개가 됩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이제는 교회 수가 몇 교회다 그거 자랑할 때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교회가 건강하냐가 중요한 거죠. 성도가 많다 이거 자랑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성도가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고 참 제자된 교인들이 많으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숫자 자랑할 때가 아닙니다. 그거는 옛날에는 숫자 자랑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지금은 숫자 자랑할 때가 아닙니다. 얼마나 건강하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신앙이 건강하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내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 지금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왜? 내가 상남교회니까. 우리가 상남교회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상남교회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해야 우리 상남교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내가 병들면 상남교회도 병드는 거예요. 우리 상남교회가 이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앞으로도 우리의 앞날에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절대로 비참한 미래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멸망한 이스라엘의 처지. 이것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의 고통을 외면했다는 거예요. 그중에는 한때 동맹을 맺었던 나라, 심지어는 하나님을 버리면서까지 이웃이 되었던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옆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비웃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겠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

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믿는 도끼에 발등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 사이에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경험하면서 살아가죠. 저는요, 어린 시절에 사람은 참 못 믿을 존재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을 때, 우리가 베풀 것이 있을 때는요, 그렇게 주변에 사람이 많더라고요. 집에 손님이 그치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집안이 쫄딱 망하고 길거리로 나앉을 상황이 되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문자도 씹어요. 요즘 그러잖아요. 문자 씹는다. 요즘 젊은 애들이 그런 말 하대요. 왜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받을까요? 도와달라고 할까 봐.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다가도 내가 도움 받아야 될 입장이 되니까 사람들이 다 거절하고 다 피해가고 주변에 오질 않아요. 저희 집이 그때 너무 힘들었을 때 제가 친척 한 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지금 우리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는데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도와줘도요 아무 도움이 안 된대요. 제가 무슨 뭐 엄청난 걸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지갑 열어서 도와줄 수 있는, 예전에는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한테 도움을 받고도 도와달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도와줘 봐야 밑빠진 독에 물 붓기래요. 아, 제가 어린 시절에 야, 사람은 믿을 게 아니구나. 그렇게 우리 집에 맨날 와서 그렇게 우리 부모님한테 도움받았던 사람들인데도 야, 인간이란 게 저런 존재구나.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사람은 내가 뭐가 있어야 주변에 오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밑바닥에 가 있어도 언제나 손을 내미시고 야, 너 지금 밑바닥에 있으니까 나를 찾아야 되는 거야. 너 가장 어려울 때 나를 찾아야 되는 거야.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손 내밀어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정말 밑바닥에 나앉아 있을 때 그래도 나에게 손 내밀어서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믿고 살 게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일찍이 그것을 어린 시절에 깨달은 게 얼마나 복 있는 일인지 몰라요. 저는 지금도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저에게는 그것이 저에게 하나의 허물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사람에게 정을 잘 안 줘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정을 주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왜 우리 이창효 목사는 나한테 이렇게 정을 안 줄까? 저는 특별한 사람에게 이렇게 정 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 다 똑같이 대하고 싶은 마음이고 막 누구한테 막 이렇게 뭐 내 마음에 있는 얘기 막 꺼내놓고 얘기하고 그러지 않아요. 항상 조금 거리를 두는 편입니다. 근데 또 너무 가까워도 문제는 되더라고. 여러분, 한번 따라볼까요?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수도 없이 경험했던 백성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만 잘 나가면, 조금 살만 하면 금방 그 은혜 다 잃어버리고 마치 하나님 없이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결국은 그 결론이 뭐예요? 이 비참한 오늘을 살아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가 슬픈 노래로 끝나지 않고 희망의 노래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여러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덕분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5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가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오늘의 비참한 오늘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얼마든지 이전의 영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어쩌면 이전보다도 낮은 영광이 더 큰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오늘 그것이 희망의 노래로 마치고 있는 예레미야의 마음, 그 심정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주세요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70년 차서 돌아갈 수도 있고 30년 만에 돌아갈 수도 있고 10년 만에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 한 5년 만에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몸이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들은 또다시 패역한 백성이 될 것이고 또다시 비참한 오늘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목요일 날 서울에 우리 총회 선교부에 일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일을 마치고 또 서울에서 몇 가지 좀 처리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일 처리하고 좀 뭐 일을 좀 다 마치고 난 후에

0: 저녁에는 저희 아들네 집에 가서 잠을 자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내려오는데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그 위대한 노동절 공휴일이었잖아요. 와, 서울에서 창원 내려오는데 몇 시간 걸렸는지 아십니까? 10시간 걸렸습니다. 10시간.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명절에도 서울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정말 가장 많이 걸렸던 시간에 한 8시간 걸린 적이 있어요. 그때도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다시는 차 갖고 안 가겠다 그랬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10시간이었습니다. 설마 명절보단 덜 하겠지만 명절보다 더한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황금 연휴잖아요. 덕분에 밝은 대낮에 나왔다가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밤 12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짜증이 나고 막 운전을 하는데 옆에 아내가 앉아있는데 제가 너무 짜증이 나고 너무 화가 나서 마침 문경에서 찻사발 축제가 있었답니다. 그 찻사발 축제 첫날이라서 문경에서 얼마나 많은 차들이 올라오는지 22km를 지나가는데 2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찻사발을 지난 해가 그놈의 찻사발 먹지도 않는 찻사발 축제는 왜 가갖고 저렇게 차를 막히게 만드냐 막 불평을 막 하면서 오는데 하늘을 보니까요. 하늘에 쟁반같이 둥근 달이 턱 떠 있는 거예요. 보름달이. 근데 그 보름달을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내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낮에 태양빛으로 낯을 밝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없고 저렇게 환한 달빛으로 어둠을 밝혀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태양빛으로 낮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밤이 되면 때로는 저렇게 둥근 달을 통해서 어둠을 밝혀주시기도 하시는구나. 오늘은 이 불편하고 이 짜증나고 이 괴로운 나의 마음을 저 둥근 달이 위로해 주는구나. 아, 그 생각을 하니까요. 막 짜증나던 게 싹 사라지고 찬송을 틀어놓고 아내하고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그 10시간의 시간, 예, 짜증나는 시간인데 잘 도착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존재잖아요. 우리가 특별히 구하지 않아도 언제나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언제나 어두움을 물리쳐주시며 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걸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서 고마운 줄도 몰랐고 감사한 줄도 몰랐는데 어느 날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이런 건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있는 것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깨닫고 그러면서 어저께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나도 태양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 나도 달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언제나 믿음의 빛을 비추어주고 언제나 믿음의 빛을 비추어서 어둠을 물러가게 해주는 그런 태양 같은 존재, 햇님 같은 존재, 그리고 달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이듯이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줄 수 있다면 우리 다음 세대의 더 밝은 미래, 더 아름다운 교회, 더 멋진 인생을 우리가 물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우리 어린이 주일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그런 멋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방송교회 지금까지 창원 상남교회 이창규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2-262-0770번 262-0770번 창원 상남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방송교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얼굴아, 내가 새 이름 행아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에나와 함께하는 음악 여행. 안녕하세요. 조에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참 사랑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와 비전을 품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혼의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 삶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찬양으로 사는 삶은, 기쁨으로 춤을 추며 묵상하는 삶은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히 감사하나이다. 시편 30편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첫 곡 보내드립니다. 피아노 연주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천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피아노 연주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들으셨습니다. 이 찬양은 언제 어디서 어떤 연주로 들어도 대주의 광활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느껴지는 그런 귀한 찬양이지 않나 싶습니다.

주 얼굴 뵐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일 해라. 나는 공

요즘의 하늘과 별, 꽃과 바람을 느끼고 보면서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봄꽃이랑 보고 싶은 사람을 볼수 있어서 행복하고요. 자연의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기쁨과 슬픔,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살아 있어서 또 행복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하는 5월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숨결을 마음껏 느끼고 표현하는 그런 5월이 되시길 기도해 봅니다. 이번에는 바리톤 고성현의 편안하면서 포근한 목소리죠. 축복송 감상해 보시죠.

신앙의 나이테. 기후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나무의 나이테를 매우 중요한 자료로 여깁니다. 몽골과 중국 북부에서 200년이 넘는 나무들의 나이테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리자 전 세계 기상학자들이 모두 나이테를 확인하러 찾아갔을 정도였습니다. 나무가 살아온 환경은 모두 나이테에 기록됩니다. 날씨가 따뜻하고 비가 많이 내릴수록 나이테의 간격은 넓어집니다. 반면 가물고 이상기온으로 추위가 찾아왔다면 나이테의 간격은 좁아집니다. 이뿐 아니라 병충해나 서리와 같은 특수한 환경 변화도 나이테를 통해 모두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200년 이상 된 나무들의 나이테를 분석한 결과 최근 20년 사이에 폭염과 가뭄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 온난화와 기상이변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적어도 나이테를 통해 알아본 바로는 점점 더 급격하게 지구가 뜨거워지고 가물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을 만난 뒤 어느 날까지의 삶을 돌이켜보십시오. 나의 신앙의 나이테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나이테가 형성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기가 조금씩 찾아오고 있습니까? 혹시나 지금이 조치가 필요한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요? 삶을 살아갈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믿음의 나이테를 영혼에 새기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더욱 깊어지는 견고한 삶을 살게 하소서.

방금 들으신 곡은 러시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창조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듣고 오셨습니다. 나무가 살아오는 환경은 모두 나이테에 기록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나이테는 어떻습니까? 신앙의 나이테. 지금까지 주님과 동행한 신앙의 횟수를 한번 곰곰이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요즘 신앙의 위기가 좀 찾아오셨다면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신앙의 친구나 동역자와 함께 교제하시면서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그 속에서 힘을 얻어서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하나님과 솔직히 고백하며 대화 나누는 것 어떨까 싶은데요.

어노인팅의 노래로 회복의 주 들으셨고요. 이어서 함께 하신 곡은 크룩스의 노래로 나는 비록 약하나 함께 하셨습니다. 요즘 시대는 믿음을 지켜나가기 참 쉬운 시대는 아닌 듯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기도와 말씀에 더 집중하시면서 자신의 영혼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지혜와 은혜가 더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영어 찬양으로 함께 하실까요?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리 You shall love the Lord 리미 오렌스의 노래로 들으시겠고요. 그리고 함께 하실 곡은 Speak to me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타미 워커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우리는 예수 안에 속한 자입니다.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것이라는 소유로 마치 도장을 찍듯이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믿음의 선물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끝곡입니다. 오카리나 연주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준비했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5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5월 12일 화요일 양산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는 5월 12일 화요일 진교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거제 통영 마마클럽 기도회 5월 14일 목요일 신현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는 5월 19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에서,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5월 21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그리고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5월 26일 화요일 사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제2회 경남국제합창제 일정 알려드립니다. 5월 14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5월 1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김해문화의 전당 마루홀에서

그리고 5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에는 창원 성산아트홀 대극장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282-7733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복음화를 위한 제9회 복된 교회배 통영시 테니스 대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전 9시 통영시 생활체육공원 및 시내 전역 테니스 코트장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507-1333-3927번 통영 복된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시 기독교 청년합회 회장배 유소년 풋살 및 줄넘기 대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 진주 스포츠파크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350-6124번 다음 세대 지도위원회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에 위치한 베델교회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플리마켓을 엽니다.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베델교회 앞마당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055-274-0191번 베델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나바하우스 주관 2026 블레싱 행복축제가 5월 16일 토요일 김해 생철교회에서 열립니다. 오전 11시에는 전도 말씀 집회, 오후 2시에는 찬양 콘서트로 함께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5054-750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사상교회 장찬희 목사 위임 감사예배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 사상교회 은혜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51-303-9944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새생명 전도축제를 위한 마커스워십 초청 찬양집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 부산 덕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10-5115-0447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2회 행복한 가정생활 세미나가 5월 17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사랑샘 침례교회에서 현혜성 박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7141-829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린 멋진 소냥원 어린이 사생대회 및 전시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산돌 소냥원 기념관 뜰에서 열립니다. 함안군 관내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소속 초등학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산돌 소냥원 기념사업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MHz 진지 FM 92.5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영혼의 샘터. 영혼의 샘터 매주 주일 이 시간은 마산 신광교회 진창설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런 가정되어 이런 복을 누리게 하소서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대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가족의 의미, 가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서 가정생활을 하고 계시냐?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가족은 무엇이고 가정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답은 무엇인지요? 1955년에 실시되었던 제1회 간이총인구조사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족을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해했던 가족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가구주,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자, 자의 배우자, 손, 손의 배우자, 증손, 부모, 형제, 자매, 형제, 자매, 배우자, 조카, 조부모, 백숙부, 백숙모, 고모, 종형제, 자매, 조카의 배우자, 종손. 그러니까 여러분, 1955년도에 가족의 개념은 지금보다 꽤 넓고 복잡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0년 제2차 가족 실태 조사에 나타난 가족에 대한 생각도 그와는 다르지 않습니다만 조금 단순화되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가족은 가구주,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손자녀, 손자녀의 배우자, 가구주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가구주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가구주의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기타. 이렇게 가족을 이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족에 대한 법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779조에 따르면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 혈족, 형제, 자매가 기본이며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배우자의 형제, 자매. 특별히 배우자의 형제, 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가족으로 이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의 범위가 무엇입니까? 나의 직계로도 가족이지만 내 아내의 가족들도 또한 나의 가족으로 이해되는 그런 가족의 범위가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넓었던 것이 2010년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가족은 사전적으로 보면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뭐 종손이며 배우자의 손자, 손녀의 뭐 그런 것까지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꽤 두루뭉실한 그런 개념으로 가족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

이게 뭡니까? 혈연적으로 부모 자녀를 기본으로 하고 그에 따른 확장도 포함되는데요. 확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직적으로 확장된 것은 조손관계,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 손녀까지 포함된 그런 수직적인 확장이 부부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수평적인 확장도 있는데 고부관계처럼 며느리 혹은 사위처럼 수평적으로 확장된 그런 개념까지 가족의 개념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딱딱하고 이론적인 정의가 아닌 가족에 대한 재미있는 정의도 있는데요. 그것은 가족을 뜻하는 영어 패밀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패밀리를 뭐라고 해석을 했는가 하면,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그 말은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 첫 글자를 따서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혈족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가족이 아닐 수도 있는, 그래서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저는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가족들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갖고 계신가, 가족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같은 개념이지만 조금 다르게 가정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데요, 가정의 개념은 또 어떤 것이냐는 것입니다. 사전적으로 가정은 인간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진 가족, 영어로는 패밀리. 두 번째, 생활과 거주 장소에 초점이 주어진 집, 영어로는 하우스. 공동의 소득의 근간, 생활 소비 활동의 단위인 가게, 영어로는 하우스홀드. 그리고 의식주를 비롯한 일련의 가족 자원 관리 활동을 포함한 모든 개념, 이 네 가지가 아우러진 것을 사전적으로 가정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가정은 부부가 중심이고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이런 공동체에 수평적으로 넓어진 범위도 있고 수직적으로 넓어진 개념이 있지만, 아무튼 부부가 중심이 되고 부모 자녀가 중심이 된 것이 우리가 아는 가정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은 가장 친밀한 혈연 집단으로서 동거 동제하면서 생활하는 인생의 베이스 캠프와 같습니다. 모든 것은 이 가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만들어서 서로 배필이 되어 결합되게 하심으로서 비롯된 것인데요, 즉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의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가정은 생명이 시작된 곳이고 생각, 사고, 삶을 배우는 학교이고 예배를 배우는 첫 번째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은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배우는 학교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가 된다는 점에서 가정은 우리에게 더없이 중요한 곳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를 가족과 가정의 의미로 시작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5월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그리고 첫 주일을 세대통합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가족의 정의,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정의를 바로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가족과 가정의 의미를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적인 가정, 성경적인 가족 관계에 대해서 복을 선언하고 있는데요, 그 복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말씀하고 있고 이 복을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인 시편 128편의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또다라고 하는 이 1절 9절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을 시편 128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은 어떤 사람이 받아 누리는 복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가정, 가족들에게 허락하신 이 복을 받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데, 그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단순히 하나님을 겁내는 것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느냐, 이것이 여호와 경외함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가는 이 그림을 굉장히 많은 생각을 가지고 그려놓았는데요. 여러분 이 노인의 얼굴을 보십시오. 해석자는 해설하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노인의 얼굴이 다소 탐욕스러워 보인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무릎에 놓여있는 열쇠 두 개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노인은 자신의 창고의 열쇠, 즉 물질에 대한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전부에, 내 삶의 모든 것에, 내 삶의 모든 것에 열쇠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라고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시편에 나오는 시인의 고백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산골짜기 깊은 곳에 숨어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 땅끝으로 가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 하늘 높이 우주 어느 곳으로 우리가 날아간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존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사람은 나를 보지 못하고 사람은 내 마음의 소리까지 들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 이것이 여호와 경외함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장소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시간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들으시고 보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시작점이 된다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가볍게 여깁니까? 자기 생각과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삶은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과 우리의 신앙과 교회 스타일이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교회와 예배는 2선, 3선으로 밀려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적이지 않고 현대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 기본적인 마인드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2선으로 3선으로 밀려버리지.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우리 시대에 맞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현실과 맞지 아니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려 드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것이지.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고 작은 죄, 사소한 죄에 대해서까지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관대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윤동주 시인이 우리에게 남겨주었던 문학적인 감성뿐 아니라 그의 영성이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 무엇입니까? 입새에 이는 작은 바람, 그 작은 바람 때문에 입새가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작은 욕심과 작은 욕망과 헛된 어리석음이 깃들 때에도 그 작은 것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민감한 영성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기본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함부로 행동할 수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존재이고 그 모든 것이 성소고 지성소라고 한다면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지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함은 날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드렸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제가 부산 북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부산 거제교회 제법 큰 교회지요. 그 교회에서 정말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수능 시험을 치는 날인데 그 교회 꽤나 공부 잘한다고 하는 아이가 그날 새벽 기도에 참석을 했는데 새벽 기도 시간을 끝내도 이 아이는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수능 시학 시작하는 종이 이미 친 시간인데도 이 아이가 기도실에 앉아있으니까 목사님이 가서 이 아이를 흔들어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네가 지금 시험장에 가야 될 아이가 왜 여기 있느냐? 그러더니 그 아이가 그랬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시험을 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성적을 얼마나 받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대학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는데 아직 저는 제가 시험 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을 내가 어떤 대학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일어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하면서 모두를 놀래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길대로 살아가려고 여호와의 길을 걸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까? 시편 128편은 성도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성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들부들 뜨는 자, 죄에 대해서 무서워하면서 죄를 피하면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 그리고 내 뜻보다 주 뜻대로 살려고 힘쓰는 자, 그런 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복으로 그 수고 즉 하는 일 혹은 사업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처럼 보이지요. 자연스러운 이야기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죽도록 수고했는데도 그 수고의 결과를 누리지 못하고 헛되게 빈 주머니로 사는 사람들이, 그런 인생들이 많습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열심히 수고해서 결과를 쌓습니다. 그런데 쌓아놓았던 결과가 하루아침에 강도나 혹은 다른 일 때문에 그냥 비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수고했는데 자녀들이 와서 그 수고한 것을 까먹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수고한 대로 받고 수고한 것을 거두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자기 수고한 대로 그대로 거두고 그것을 누리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아서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인지 내가 수고한 대로 그것만 거두고 누리게 하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수고한 대로 거두고 누릴 뿐 아니라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어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복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한 대로 거두고 수고한 것 이상을 거두게 하시는 복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되신 여러분, 남편 되신 여러분,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거두고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이 거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첫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정의 복입니다.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시는 두 번째 복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가정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가정의 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아내가 받는 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에 비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 약해서 다른 것의 지지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성은 약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편의 지지를 받으면 길게 풍성하게 뻗어가면서 풍성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아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아내가 복을 받아서 이렇게 풍성하고 맛있는 음식,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아내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기도의 열매, 지혜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인내의 열매, 선을 행함의 열매 등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편 때문에 그 아내가 맺는 열매들은 많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 경외함의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삶에 빈자리가 많고 곳간이 비어져 있다면 그것은 그만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내 아내들이 복되기를 그렇게 구하는 우리 남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가정의 복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자녀들은 그 성장이 멈추지 않고 쭉쭉 뻗어 감람나무처럼 성장하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람나무 사진을 한번 보시죠. 팔레스타인의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는 20에서 30m 그 이상으로 자라기까지 하고 그 잎의 크기는 40에서 50cm 정도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갔더니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겟세마네 동산에 천년이 넘은 감람나무가 그대로 자태를, 그 비용을 뽐내면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자녀는 그렇게 무한히 뻗어나가고 오랫동안 자기 자리를 잡으면서 그렇게 귀하게 인생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든든하게 내리고 굳건하게 서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올리브나무의 용도는 얼마나 무궁무진합니까? 올리브나무의 기름과 열매는 여러분, 성전의 불을 밝히는 데 사용됩니다. 왕이나 제사장이 임직할 때 사용되었고

약용으로도 사용되었고 가정의 대부분의 음식에 쓰이는 등 그 용도와 범위가 어마무시하게 넓고 많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자녀들은 이렇게 감람나무처럼 되어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곳에 쓰임을 받은 모든 곳에서 아, 이 사람이 필요하다, 저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이 찾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자녀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자녀는 이렇게 모든 곳에서 두루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이 필요라는 그런 사람들로, 그런 제목들로 자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되신 여러분, 아내 되시고 엄마 되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 모든 분야에 두루 쓰이는, 여러분 나는 하나인데 이 아이는 모든 사람 모든 분야에서 필요라는 그런 다재다능한 그런 인재들로 하나님이 키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누릴 세 번째 복은 신앙적인 복, 영적인 복입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시온에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시온에서 주신다는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십시오. 시온은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이 있는 곳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1년에 세 차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절기를 지키는 자리에서 제사장이 그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언합니다. 그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성전에서 시온산에서 선포하신 그 모든 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온에서 성전에서 공포되는 복은 무엇입니까? 신앙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신앙적인 복을 받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납니다. 좋은 목사를 만납니다. 좋은 신앙의 동역자들을 만납니다. 내 아이들이 좋은 교회, 교회 학교에서 신앙 교육을 잘 받는 이런 복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신앙의 복, 교회적인 복, 신앙의 동역자들을 만나는 이 놀라운 복이 주어진다고 하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교회의 복을 받으시고 신앙 동역자들이 많은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받을 복은 후손의 복입니다. 6절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장수한다는 겁니다. 건강하게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것은 자손들이 잘 되고 자손들이 번성하고 복되다는 그런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쉽지 않지요. 우리는 별 무리 없이 어려움 없이 잘 살지만 참 자식들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아픈 경우도 있고 자신들의 앞날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고 자식들이 힘든 경우가 참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식들이 잘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키 열쇠는 무엇입니까?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함에 바로 서 있을 때 내 자식들이 잘 되는, 내 자손들이 잘 되는 이 복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부모 되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자식들이 잘 되는 복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좋은 예를 보여주는 분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설교자들이 자주 인용하는 분이지요. 미국 부흥시대에 신실했던 목회자였던 그의 가문은 4대에 걸쳐서 300명의 목사, 선교사, 신학교사가 나왔습니다. 100명의 대학교사가 나왔습니다. 102명의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30명의 판사가 나왔습니다. 60명의 전문 작가가 나왔습니다. 56명의 의사가 나왔습니다. 14명의 대학총장이 나왔습니다. 3명의 국회의원, 한 사람의 부대통령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후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두고두고 자녀손들이 하나님과 세상에서 복받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손자, 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무엇보다도 여호와 경외하기를, 참으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참으로 하나님 존중하고 높이기를 그렇게 힘쓸 때 이 복이 여러분의 자녀손들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시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받을 복으로 이스라엘의 평안을 노래합니다. 6절에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리고 앞서 5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말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주변 사람들도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복을 받는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 때문에 예루살렘이 복을 받고 너 때문에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지역사회가 복을 받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뛰시는 분이 와 계십니다만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안 되는 것은 대통령이나 정치인들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를 경외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 그들 때문에 그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지금 돌아가는 것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렇다면 그 원인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시가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 되게 하소서. 아빠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엄마는 온 가정의 행복을 제조하고 자녀는 그 장래가 무한하며 대대손손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가정 되게 하소서. 영적인 복, 믿음의 복, 교회를 통한 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나의 가정을 인하여 이웃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편 128편이 말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128편의 복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1, 2, 8복. 팔복이 신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시편 128편은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는데 그 복을 이름하여 1, 2, 8복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1, 2, 8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설교 들으신가 한번 다시 정리해 보실까요? 1, 2, 8복의 첫 번째는 수고한 대로 거두고 수고한 것 그 이상을 거두는 복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가정의 복입니다. 자녀들이 풍성하게 삶의 열매를 맺는 복이고 아내들이 풍성하게 삶의 열매를 맺는 복이고 자녀들이 세상 모든 곳에 두루두루 쓰이는 인재들 귀한 제목들이 되는 복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두 번째 복입니다. 세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종교적이고 또 신앙적인 복입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는 복이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복이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복이 성경이 말하는 세 번째 복이지요. 네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후손이 잘 되는 복입니다. 대대로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입니다. 다섯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그 주변과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1, 2, 8복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가끔 자리를 비웠고 그럴 때면 계산까지 이 청년에게 맡겨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손님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던 중에 한 손님이 2만 원짜리 음식을 놓고 계산을 한다는 게 3만 원을 주고 가버렸습니다. 받고 보니까 만 원이 더 온 겁니다. 주인도 없고 CCTV도 없는 자리입니다. 청년은 돈 만 원을 손에 쥐고서 잠시 고민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내가 가져도 되겠지. TV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스스로 그렇게 합리화하고 있는 중에 청년의 마음이 갑자기 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 청년은 조용히 그 돈과 함께 포스트잇에 메모를 남겨서 주인이 볼 수 있도록 많은 위에다가 포스트잇 메모를 남깁니다. 손님 한 분이 돈을 더 내고 가셔서 보관합니다. 며칠 뒤 그 손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포기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묻습니다. 제가 일전에 만 원을 더 계산하고 간 적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주인이 아르바이트 청년이 돈과 메모를 남긴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것을 들은 손님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도 믿을 만한 사람이 있군요. 그렇게 감탄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손님은 단골이 되었고 주인은 그 청년을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장소이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누구도 듣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이 듣고 계신다. 내 모든 일거수 일투족을 주님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것, 스치는 생각과 잠시 잃었던 감정까지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그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하게 바르게 살기를 몸부림치는 성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수고한 대로 받으시고 수고한 그 이상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적인 복, 신앙적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자손손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주변이 잘 되고 나라와 민족이 복받게 되기를

0: 복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을 자신이 누리고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주변에게 퍼져나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 경외함에 삶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샘터 지금까지 마산 신광교회 진창설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42-6464번 마산 신광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국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해피프레이즈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눌 팽원진 목사입니다. 5월은 참 감사가 많은 계절입니다. 푸르러지는 나무를 보아도 감사하고 따뜻한 햇살을 느껴도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계절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감사보다 불평이 더 쉬울 때가 많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지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네, 감사는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첫 번째 준비한 찬양 함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 아 하나님의 은혜로.

네, 시와 그림에 감사해. 김대환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감사했습니다. 환경만 보면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큰 문제가 해결되어야 감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믿음으로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숨 쉬는 것, 가족이 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네, 감사는 기적을 보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발견할 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감사를 발견하는 시선으로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이어지는 찬양 함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찬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네, 조수아의 감사 찬송, 호산나 싱어즈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같은 하루를 살아도 다르게 살아갑니다. 불평은 마음을 무겁게 하고 감사는 마음을 밝게 합니다. 감사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 제목 세 가지를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셨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애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도 해피프레이즈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은혜, 내가 매일 기쁘게 이 두 곡의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행복한 주일 저녁 해피프레이즈의 팽원진 목사였습니다. 평안한 주일 저녁 되십시오.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어버이주일을 맞아 부모님께 순종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세우신 질서와 사랑의 원리죠. 나를 존재하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존중과 사랑으로 대해드리는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행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 가운데 이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부모님께 더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와 함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더한 감사의 찬양을 드리시는 이 시간 되길 원하면서요. 오늘의 첫 찬양은 어머니의 넓은 사랑, 하은의 찬양 띄워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찬송가 577장 나으시고 길러주신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부성에는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고요. 우리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시고 또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때로는 징계를 하시기도 하죠. 항상 우리에게 옳은 길을 가르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부모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의 부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한 아름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깊은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올해 모든 꽃봉오리 벌어질 때 나의 마음속에도 사랑의 꽃이 피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5월에 모든 새 노래할 때 나의 불타는 마음을 사랑하는 이에게 고백했다. 하인리히 하인의 눈부시게 아름다운 5월에라는 시입니다. 아름다운 5월 가정의 달, 우리의 마음에도 사랑의 꽃이 피고 그 사랑을 새처럼 노래하며 우리의 가까운 가족들에게 또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마음껏 표현하는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아름답게 꽃피고 새처럼 아름답게 노래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면서요. 주가 주신 노래, 소프라노 허미경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기쁨, 오직 주님을 만나야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그 기쁨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임재청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나의 안에 거하라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라. 아멘. 이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정 바리톤 허종래 찬양이었습니다. 잠시 지난 것 같은데 훌쩍 흘러간 우리의 인생길. 가슴 아픈 날도 많았고 기쁜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 남은 인생길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만 맡기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자리마다 세상과는 다른 부모님을 향한 공경과 사랑이 있기를 기도하고요. 그 순종의 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평안이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그 사랑을 비춰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샤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옛날에 임금님이 시골로 행차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서 임금님을 한번 보고 싶어 했죠. 옛날에는 직접 보지 못하면 볼 수 없었던 시대지요. 요즘이야 방송 매체를 통해 얼마든지 대통령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임금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면 원근각처에서 길 양쪽에 모여들었습니다. 얼굴 한번 보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마을에 살고 있는 나이 든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나도 임금님 얼굴 한번 보고 싶다. 이 말을 듣고 아들은 어머니를 업었습니다. 그리고 70리 길을 걸어서 그리고 임금님이 행차하신다는 길가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어머니가 임금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엎드렸습니다. 어머니가 그 위에 올라가서 임금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지나가시다가 이 모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임금님이 말하기를 멈춰라. 그리고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엎드려 있느냐. 아들이 말합니다. 어머님께서 임금님 뵙고 싶다 하셔서 제가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안 보이신다고 하셔서 엎드렸습니다.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참으로 효자로고. 임금님은 그 자리에서 효자에게 아들에게 상을 후하게 주었습니다. 이 소문이 동네방네 퍼졌습니다. 다른 마을에 아주 불효자가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이 소문을 듣고 어머니를 강제로 업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달려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임금님은 그 모습을 또 보았습니다. 임금님은 흐뭇해하시며 행차를 멈추고 그 아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 근방에는 효자도 많구나. 참 기특한 일이로고. 그 불효자도 효자의 말을 그대로 흉내내어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께서 임금님을 뵙고 싶다 해서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안 보신다고 해서 엎드렸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동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임금님. 저놈은 흉내를 내는 겁니다. 동네에서 불효자로 소문난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임금님은 껄껄 웃으시며 대답합니다. 흉내라도 좋아. 효도를 흉내내는 것은 좋은 것이니라. 그리고 불효자에게도 상을 후하게 주었습니다. 효도는 흉내를 내어 하여도 좋은 것입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군산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찬양 띄워드립니다. 어머님의 성경, 윤형주님의 음성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손영진님의 음성으로 들으셨습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을 보냈고요. 또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드립니다. 많은 교회의 절기가 있지만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이 귀한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여러 가지 계명과 명령 중에 첫 번째 계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부모에 관해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종하라 그리고 공경하라. 이 말씀 속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형 계명입니다. 순종하였으면 좋겠다 하는 권유도 아니고요. 마음에 있으면 순종할래?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도 아닙니다. 순종하라, 공경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삶은 부모를 공경하여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할 때의 언어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의 언어가 같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부모를 여기라는 명령입니다. 바꿔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공경할 수 없다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에이멘의 음성입니다.

이어서 들으신 찬송은 옹기장이 선교단의 축복의 샘 들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또한 무조건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조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자신의 부모님에게 만족합니까? 라고 1,000명의 자녀들에게 물었는데 무려 50%는 부모를 만족치 않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부모답지 못한 부모마저도 공경해야 할까요? 자녀를 속상하게 하고 때로는 부끄러움을 주는 그런 부모마저도 공경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아버지도 어머니도 공경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명령이요, 무조건적입니다. 제대로 된 아버지만 공경하라, 존경받을 만한 부모만 공경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잘할 때만 공경하라, 아버지 노릇 잘하고 돈 잘 벌어 올 때만 아버지를 존경하라 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조건도 성경은 없습니다. 아버지면 공경해야 하고 어머니면 존경해야 합니다. 자녀를 낳아주기만 하면 아버지요, 자녀를 낳기만 하면 어머니가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라면 공경하라는 절대적인 가르침이 성경입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최미희님의 나는 비록 약하나.

이어서 들으신 찬송 이광희님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들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는 모습은 생명의 모습이자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 하나입니다. 젖을 물리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에 많은 화가들이 생명의 신비와 자애로움을 느꼈고 그것을 즐겨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늙은 노인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한 젊은 여인을 그린 피터 파울 루벤스의 시몬과 페로라고 하는 그림은 젖에 대한 생명수에 대한 어머니의 자비로운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루벤스는 로마의 작가 발레리우스의 막스무스의 기념될 만한 행위와 격언들에서 그림의 주제를 찾았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공교롭게도 늙은 노인과 젖을 먹이고 있는 여인과의 관계, 여기에선 이 두 사람은 부녀지간입니다. 화면 배경에 쇠 창살이 보이고 손을 뒤로 묶고 있는 남자는 죄수입니다. 손을 묶인 채 아버지 시몬은 온 힘을 다해 딸의 젖을 빨고 있고 고개를 돌리고 있는 여인이 페로입니다. 이야기의 사정은 그렇습니다. 시몬은 죄수이자 음식을 주지 않아 굶어 죽게 하는 아사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입니다.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착한 딸 페로는 아버지를 아사,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자신의 젖을 먹이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매일 아버지를 면회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수, 곧 젖을 먹여 아사 직전인 아버지의 목숨을 구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화가 루벤스가 이 이야기를 소재로 그림을 그린 것은 바로 자녀의 효심을 상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지요.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무조건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영어 찬양 음반에서 들으시겠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찬송은 참 아름다워라 찬송가 365 앨범 중에서 이어 들으셨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은 여기에서 옳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가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이 말은 당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눈이 녹고 꽃이 피는 것이 당연합니다. 5월이 되었는데 싹이 나지 않은 나무는 죽은 나무가 틀림없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이런 자연의 섭리와 같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효자상 효녀상은 잘못된 거죠. 효도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입니다. 이는 부모는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함에 조건이 없듯이 자녀도 무조건적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은혜 찬양 베스트 음반에서 들으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은혜 찬양 베스트 음반에서 들으셨습니다. 이제 무조건적인 명령이다. 세 번째 교훈은 첫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였습니다. 첫 계명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을 때 두 돌판을 받았습니다. 한 돌판에는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위한 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돌판에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인간을 위한 첫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른 계명들은 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등등. 그러나 5계명만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계명은 하지 말라였는데 그렇게 안 하면 저주가 선포되어 있고요.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다섯 번째 계명은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 말은 아주 중요한 계명이란 뜻입니다. 가장 으뜸가며 우선되는 계명이란 뜻입니다. 부모 공경은 약속을 주신 중요한 계명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 명령,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는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부모 공경, 효도에 관해서 이 명령을 지키면 아주 좋은 상급이 있습니다. 보상이 따른다는 말입니다. 에베소 6장 3절 말씀, 형통의 복입니다. 땅에서 장수하고 내가 잘 되리라는 말씀이죠.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 부모와 관계가 좋을 때 당연히 생이 아름답고 복되게 된다는 사실은 기정된 사실이죠.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어버이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만 합니다. 낳아주었기에 공경하는 것 아니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었기에 공경하는 정도가 아니라 길러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주었기에 공경하는 것 아니라 단 한 조건, 나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반드시 복 주십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의 계절, 이 복된 5월달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띄워드리면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복된 나날 되십시오. 샬롬.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대통령이 되기 전 미국의 독립을 위해서 최전선에서 싸운 장군이었습니다. 워싱턴이 장군일 때 미국의 독립을 결정짓는 승리를 이끌었던 벨리포지에는 워싱턴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는데요. 이 교회에는 워싱턴이 매일 아침 드리던 기도문이 적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미국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시고 국민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가 먼저 정의롭게 살아가게 하시고 자비를 실천하며 이 나라를 좋은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겸손히 국민들을 섬기게 하소서. 병사들이 가장 많이 목격한 워싱턴의 모습은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워싱턴은 하나님과 성경 없이 이 세상을 올바르게 통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대통령이 된 뒤 오랜 세월 비서로 일했던 로버트 루이스 역시 그분은 매일 아침 성경을 펴고 조용히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대통령이었던 거지요.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를 맡기며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우리는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의 삶의 기록을 보면 그 모든 기록은 가상의 이야기나 종교적 신념을 진술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윗이 고백한 대로 삶의 모든 국면에서 실제로 그리고 생생하게 경험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현실 속에서 실제로 그런 분이심을 그의 삶의 다음 결론을 통해 증명하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19절에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라로 끝내지 않고 곧바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의인에게 항상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 인도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이러한 일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국면이 그렇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며 그분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삶 가운데 고난뿐 아니라 그 고난의 현장에 개입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보는지 자신에게 묻고 확인해 보십시오. 다윗은 바로 이 사실을 알았기에 시편 33편에서 다음처럼 확신했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시편 62편에서도 그는 사람들이 일제히 자신을 공격하여 죽이려는 상황 속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자신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1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알고 경험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는 자기 영혼을 향해 객관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러한 갈등 가운데서도 다른 답을 찾지 않고 변하지 않는 사실을 자기 영혼을 향해 말했습니다. 내 기분, 내 감정, 내 현실의 어떠함보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답이 되시기에 하나님만 바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우리는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역대하 30장 20절 말씀이에요. 히스기야 기도처럼 전심을 다한 기도로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요.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그들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은혜도 마찬가지로 막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마음의 항구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그 마음이 기적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한 정원사에게 세상에 단 하나뿐인 희귀한 꽃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그 꽃을 정성껏 가꾸어 왔는데요. 어느 날 그 꽃이 갑자기 시들기 시작한 겁니다. 12년 동안 너무나 희귀하고 너무나 귀한 꽃인데 정원사는 자신의 모든 지식을 동원했지만 소용이 없었는데요. 결국 정원사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식물 전문가의 발을 붙잡고 제발 제 인생의 12년의 그 세월이 담긴 이 유일한 꽃을 살려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라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회당장 야이로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12살 그리고 외딸이라는 표현에서 야이로에게 딸이 삶의 전부였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이 가장 소중한 문제 그리고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결코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시와 그림의 소원의 한국, 김브라이언의 주가 일하시네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땅에서 돌아오시자마자 무리가 환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져서 병든 딸을 살려달라고 막 애원을 하죠. 이 회당장으로서 유대 공동체에서 존경받던 야이로가 나사렛 출신의 초라한 예수님 발 앞에 나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회당

총장처럼 힘과 지위와 명예가 있더라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믿는 우리들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19세기 영국의 한 유명한 귀족이요, 자신의 아이가 독사에 물려 죽어가는 위급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귀족은 마을에서 가장 실력이 좋지만 평소 자기를 비판했던 가난한 의사를 곧바로 찾아갔는데요, 귀족은 자신의 화려한 옷이 진흙탕에 더러워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의사의 집 문턱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를 하게 됩니다. 평소의 자존심과 사회적 지위는 아이의 생명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귀족은 알았던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는 당시 사회적, 종교적 엘리트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 야이로가 젊은 순회 전도자였던, 당신은 그렇게 보였던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 것은 엄청나게 파격적인 일이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진짜 겸손은 자신의 체면보다 주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겸손한 엎드림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발 아래 나아가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길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진은정 엄명석의 주여 당신 발 아래, 최명자의 주의 옷자락 만지며.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진은정 엄명석의 주여 당신 발 아래, 최명자의 주의 옷자락 만지며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실 때 큰 무리가 뒤따랐던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리 중에는 12년간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는 거죠. 이 여인은 많은 의사를 찾아가서 재산을 다 허비하고도 오히려 병이 더 중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혈루증은 여자에게 있어서 비참함과 수치심을 주는 병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여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유일한 해답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사람의 믿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만약에 거대한 절벽에서 발을 헛디뎌서 추락할 위기에 처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 사람은 살기 위해서라도 튀어나온 작은 나뭇가지 하나 또는 지나가던 사람의 옷자락이라도 죽을 힘을 다해 붙잡겠지요. 살려면.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이 옷자락이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라 생명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행위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다는 거죠.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믿음과 함께 절벽 끝에 선자의 그 가난한 마음에서 나온 절대적인 신뢰였다는 겁니다. 간절함이 없는 군중은 예수님을 그냥 스쳐 지나갔을지 모르겠지만 가난한 마음을 가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들도요 찬양하며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붙잡고 소망하며 간절히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곽상엽 김수지의 가난한 마음, 토브러브의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곽상엽 김수지의 가난한 마음, 토브러브의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대도시의 공중에는 수만 개의 라디오 전파와 통신 신호가 떠다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라디오 전원을 켜고 특정한 주파수를 정확히 맞추지 않으면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주위에 수만 명이 떠들고 있어도 내가 듣고자 하는 단 하나의 채널에 주파수를 고정할 때 비로소 그 메시지가 나에게 들리는 실제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무리가 밀려들어 밀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많은 사람이 호기심과 구경거리로 예수님 주변에 막 밀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주파수를 맞추지 않는 라디오와 같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오직 주님뿐입니다 라는 가난한 마음에 주파수를 맞춘 그 혈루증 걸린 한 여인만이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이 수학에서 어떤 숫자에 아무리 큰 수를 곱해도 그 숫자가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있으면 결과는 제각각이 될 겁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완전히 비워내어서 0, 제로, 이 제로가 된 0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무한대를 곱하면 그 결과는 무한대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게 1이라도 남겨있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지 못하게 방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인은요, 12년 동안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일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되겠지? 여긴 되겠지? 이 사람은 되겠지? 하지만 결국 아무런 도움이 없었고 제로, 0이 된 상태, 다시 말해서 영적, 육적 파산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오직 주님의 옷자락에만 모든 것을 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영을 인정하고 제로를 인정하고 주님의 전부를 받아들이는 상태가 바로 가난한 마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의지했던 것 모두 좀 내려놓고요. 주인 삼았던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세이머들의 앨범 가운데 내가 주인 삼은 강중현의 시선.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세임 어드리 앨범 가운데 내가 주인 삼은 강중현의 시선 두 곡의 찬양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8장 당시에 혈루증을 앓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대는 것은요 부정한 일로 여겨지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긍휼하심으로 여인을 향해 따라라고 부르고 계시죠. 여인은 겉옷만 만져도 나으리라라는 믿음으로 주님을 찾았는데 이로 인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엄청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병고침과는 비할 수 없는 구원의 선물을 더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안 되겠지 하실 거야 이것도 좋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은 병을 낫게 할 뿐만 아니라 회복과 영생을 누리게 한다는 거죠. 한 고아가 왕궁 근처를 배회하다가 왕의 옷자락을 만져서 병고침을 받게 됩니다. 아이는 겁이 나서 도망치려고 했지만 왕은 아이를 불러서 이리 와봐 세웠는데요. 사람들은 이 아이가 무례하게 왕의 몸에 손을 댔다면서 벌을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모든 신하 앞에서 아이를 안아주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딸이다. 무서워하지 말고 평안히 이 궁궐에서 살거라.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린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여자여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딸아라고 부르셨습니다. 마치 왕이 아이를 나눠주면서 이제 이 궁궐에서 살아라고 했던 것처럼 딸아.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여성을 딸이라고 부르신 유일한 장면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믿음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인에서 자녀로 회복되는 가족적 관계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아들아, 딸아 불러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조수아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러빔의 하나님의 열심.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눈 곳이었습니다. 조수아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러빔의 하나님의 열심까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평생 위조 지폐를 감별해온 전문가는 수많은 가짜 돈을 보아왔지만 정작 가짜를 공부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대신 진짜 지폐의 감촉, 종이 질감, 인쇄 상태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숙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짜가 딱 나타났을 때 가짜를 공부하지 않아도 진짜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이거 이상한데 느낌이 온다는 거죠. 이 혈루증 여인은 12년 동안 수많은 의사와 약이라는 가짜 소망을 만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진짜 생명의 능력이 몸에 임했음을 직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내는 용기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요, 마지막 곡 김인식의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한번 묵상하면서 나아가기 소망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레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푸르름의 달입니다. 어디든 여행 가고 싶은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폴 스티븐 목사님은요,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라는 책을 통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세 가지 여행에 대해 말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여행입니다. 위를 향한 여행. 그리스도인은 땅 위에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감사와 찬양, 경배와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위를 향한 여행입니다. 두 번째, 안으로의 여행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 내면을 다스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밖을 향한 여행입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상에서의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올바른 관계를 갖도록 노력해야 하는데요. 사랑과 봉사를 통해 생활 양식으로의 신앙생활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이 세 가지 여행 듣고 있자니 정말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아름다운 5월 이렇게 보내도 되나 싶습니다. 가정의 달이라 가족과 함께 여행하고 싶은 5월이기도 하고요. 또 무엇보다 남은 5월은 하나님과 진한 여행을 위해서 시간을 따로 마련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요. 그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오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첫 찬양 김도현의 찬양입니다. 믿음의 모험.

홀리원의 바다로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홀리원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첫 차례한 김도현의 믿음의 모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 함께하는 저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5월이 되면 날이 좋아서 그런지 소풍도 가고 싶고요. 나들이, 여행 참 가고 싶죠. 폴 스티븐 목사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여행, 위를 향한 여행, 안으로의 여행, 밖을 향한 여행. 이번 한 달은 첫 번째 여행이요. 위를 향한 여행,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감사와 찬양, 경배와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높이고요. 하나님과의 진한 여행을 하는 시간으로 5월 한 달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알아가고 싶어요. 그죠? 저도 방금 읽으면서도 와, 말씀이 참 좋다라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습니다. 또 별그대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누가 불렀지, 제목이 뭐지 궁금하신 분들은 샵1069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선곡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도 문자로 보내주세요. 우물정1069인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저는 여행하니까 그냥 이 찬양 생각났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오늘은 장성찬의 아름다운 첼로 연주 찬양으로 함께 할 건데요. 여러분이 한번 가사를 불러서 같이 하나니까 손잡고 이 즐거운 우리의 사명의 길 여행 가는 것처럼 함께 찬양 불러봐요.

아멘. 영어 찬송이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God will take care of you. 엘라 피츠제럴드의 아름다운 찬양이었죠. 앞서서 들으신 곡 궁금하신 분들 샵1069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5월 한 달 보내면서 사랑하는 가족, 또 주변에 계신 분들과 여행 가면 참 좋겠어요. 이 5월이 가기 전에 정말 여행을 떠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위를 향한 여행, 안으로의 여행, 밖을 향한 여행, 이 세 가지 중이라도 꼭 한 가지는 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진한 사랑의 시간을 보내는 여행 따로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루하루가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여행인 가는 그런 나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의 길 주님의 손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신 우리 별그대 여러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응원하고요. 또 수고하셨습니다.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 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문제를 피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하면 불행해진다고 마크 맨스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때로는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진실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통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해결해 나갈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문제의 벽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나아가는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마커스 워십의 주님은 산 같아서로 달빛과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크룩스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연희엘의 양의 문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박진희의 내 마음이 낙심되며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로버트 로빈슨과 헨리 윈즈의 주기도문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구현모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하은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임진웅의 게셔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피아월십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띄워드리고요. 계속 캐리 언저우드의 살아계신 주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찬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컨티넨탈 싱어즈의 은혜 아니면 띄워드리고요. 여자 제이어스의 나의 백성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 행아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고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ADD 교통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매일 똑같은 일상인 듯 하지만 하루하루 살아보지 않은 나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인도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하고 또 먼저 경험을 해봤던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사람이나 또는 돈, 뭐 권력 이런 것들에 의지하게 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참된 우리 삶의 인도자는 이 세상을 만든 분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세상을 운영하는 분,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우리가 의지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북녘의 성도들은 위대한 수령이라고 말을 할까요? 하지만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따라야 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삶의 유일한 목자가 되십니다. 오늘도 그분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고요. 또 가장 아름다운 때에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갖고요.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남북한 모든 방송 가족 여러분들이 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때에 따라 양식을 주시고 또 돕는 자를 붙여주시며 힘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니까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도 연약한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에 다른 목자를 찾아다니게 됩니다. 돈, 권력, 또 명예뿐만 아니라 나보다 뭔가 더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세상의 것들이잖아요. 우리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텐데 그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내 삶의 유일한 목자 되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따르는 우리 남북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분들 또 북한 출신 노동자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더불어서 외부의 정보들, 북한 내부 소식들 찬양과 함께 전하고 있고요. 또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을 함께 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방송가족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시간에 깨어 계신 분이 계시다면 아마 이런 생각 좀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깨우셨을까? 뭐 물론 하루를 일찍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특별히 이 2시부터 또 아침 동이 들 때까지가 북녘땅에서 이 방송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시간이고요. 가장 강력하고 깨끗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또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께는 그런 기도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그런 기도의 마음들, 나누고 싶은 은혜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나눠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도 북한 땅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의 간증 전해드릴 거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시죠.

0: 탈북민 신앙과 안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방송하중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사하신, 이주하신 탈북민분들의 신앙 간증 매주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또 이분의 삶을 어떻게 한국까지 이끌어오셨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엄효환 전도사님이세요.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또 여러 어려움 가운데 대한민국으로 오기까지 그 숱한 어려움을 잘 넘기고 이곳 대한민국에서 어떤 비전을 품고 살아가실까요? 오늘 그 첫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엄유환 전도사입니다. 북한의 고향은 함경남도 동해바다 지역에서 태어나 나서 자랐고요. 제가 92년도에 태어났는데요. 94년도부터 북한의 소위 고난의 행군이 시작돼서 그때부터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200만에서 한 300만 명 정도가 굶어 죽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만큼 자고 일어나면 우리 옆집 사람이 없어지고 또 동네 사람이 없어지고 통곡하는 소리가 동네 이곳저곳에서 막 울려 퍼지던 기억들이 제 어릴 적 기억 속에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북한의 특성상 나서 자라면서 교육받고 또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삶이 그냥 당연한 삶인 줄 알았고 이게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그냥 일어난 당연한 일인 줄로만 알고 그냥 살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막 새롭게 왜 이런 환경이 주어졌지라는 생각 자체를 사실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하나 먹고 살아야 되겠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 어린 시절을 계속 이제 보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뭐 공부할 수 있는 또 공부를 해서 뭔가 앞으로 어떤 것들을 뭐 이루어내고 싶은 어떤 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품을 수 있거나 가질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 북한이 고난행군 시기가 시작되면서 모든 체제와 이런 것들이 붕괴가 되었지만 11년제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그 교육체계는 꾸준히 지켜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는 무조건 나가야 되는 가정환경이 어떻든 초등학교부터는 무조건 나가서 공부해야 되는 어떤 그런 체제가 되어져 있다 보니까 학교는 적은 두고 있는데 공부는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 당시에 사실 이제 고난행군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국가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배급제로 이제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북한의 공무원이든 뭐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할 것 없이 다 그런 체제 속에서 있다가 그게 한순간에 끊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각자가 살아남기 위한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선생들이 그 학생들을 학부형들에게서 먹을 것들을 얻으려고 했죠. 학교에 가면 뭐 이제 숙제 검열하고 공부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먼저 이제 준비하고 점검하는 게 아니라 이거 가져왔느냐. 학교에 겨울 같은 데 난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그 나무를 갖다 받쳐서 그거 가지고 이제 난로를 떼면서 이제 또 해야 될 때는 나무 가져왔느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요구할 때 저희 집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도 할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점점 이제 학교 가는 게 그런 것 때문에 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학교에 갈 때 누구는 가져와서 편안하게 딱 자리에 앉아서 자기 공부를 하는데 누구는 못 가져와서 그런 추궁을 받아야 되고 아침부터 또 맞아야 되고 또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가서 또 그걸 가져와야 되는데 못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두 번 그런 것들이 지속되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뭔가 이제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이제 점점 이제 자라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저와 같이 부모님에 대한 불평과 사회에 대한 불평들이 점점 늘어나는 친구들이 이렇게 생기면서 그런 친구들끼리 이제 뭔가 끼리끼리 모이기 시작하는 모임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그런 게 없었는데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성장하면서 그런 환경에 있는 아이들끼리 이렇게 모여지게 되고 그런 아이들이 이제 공통점이 있잖아요. 집에 돌아가도 뭔가 방법이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 안갈 수는 없는 게 이제 의무 교육이다 보니까 우리가 학교에 안 가면 그 모든 책임을 또 부모에게 또 맡겨요. 그럼 부모에게 맡기는데 그럼 어떤 징계를 주느냐? 단련대. 이거는 강제 노동을 시키는 곳인데 이건 6개월 정도 기간이에요. 자녀들이 이렇게 학교에 제대로 안 가고 이런 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그 책임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그 강제 노동하는 곳에 가서 6개월 동안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적은 못 되고 학교에 안 가겠다고는 못 하고 아침엔 이제 집에서 학교 간다고 나왔는데 이제 학교는 안 가고 어디 딴데 가서 막 놀다가 이제 수업 끝날 쯤에서 시간 맞춰가지고는 집에 들어가면서 이제 학교 갔다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 가서 그 공백 시간 동안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그때부터는 노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이 배고픔을 달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유일하게 방법이 떠오르는 게 도둑질하는 거예요. 남의 집에 가서 이제 뭐 물건을 훔친다든지, 뭐 남의 밭에 가서 뭐 옥수수를 훔쳐서 뭐 닦아 먹는다든지, 뭐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하나 살아남아서 우리가 뭐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막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되었던 것 같아요. 4년, 5년 이제 그런 시간들이 지속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도둑질 같은 것도 너무 당연하게 하게 됐었고, 담배도, 술도 배우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사는 게 저는 이제 모든 게다 저희 부모님 때문이다. 부모 잘못 만나서 나는 이렇게 된 것이지 내가 이거 의도해서 이 짓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여겼어요. 그게 이제 계속 지속되니까 부모들이 불려가기 시작하고 선생이 막 집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 시간 속에서 이제 부모님들의 추궁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듣고 추궁받을 때마다 부모 잘못 만나고 부모님들이 무능해서 내가 이렇게 된거 아니냐. 나에게 그런 짓을 하지 말고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하기 전에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다른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러 갔으면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 그렇게도 못해주면서 나한테 이렇게 할 자격이 없다고 상당히 했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나쁜 짓을 했어요. 그렇게 되어져 간 거예요. 부모님들은 저 때문에 막 안타까워서 눈물도 많이 흘렸죠. 주변에서도 정말 안 좋은 이미지가 되었죠. 아들을 저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가정에도 안타까운 일이 생겼는 게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합병에 걸린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쓰러졌어요. 가정이 점점 더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혼자 어떻게 하나 살아남아 봐야 되겠다고 집을 막 거의 나와서 그냥 그 삶이 오히려 더 좋았어요. 그런데 점점 이제 저희 아버지의 병은 악화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제가 17살 때인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북한에 또 이게 워낙 그런 가정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문화 자체가 아버지 없이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 의 어떤 그런 비하 발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또한번 이렇게 찍히면 그거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집을 그때로부터 그냥 나와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못 돌아가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고향도 떠났어요. 그때는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양강도 배감이라는 곳에 가면 감자 농사를 많이 짓는다는 거죠. 그곳에 가서 일손을 도와주면 먹고 살수 있다는 그 정보를 길거리에서 이제 얻은 거예요. 길거리에서 얻은 그 정보를 가지고 그곳에 가면 이제 맡겨주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까 양강도 배감 들어가니까 진짜 있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가서 이제 하루 일 도와주니까 뭐 감자 몇 킬로 주고 며칠씩 일해야 되면 또 재워도 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워주는 집을 만나서 그곳에서 자고 그거 좀 먹고 또 벌어 가지고 이게 뭔가 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살만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몇 개월 이제 열심히 일했는데 형한 명을 만났어요. 그 만난 형이 이제 그곳에서

몇 개월 같이 살다가 저한테 이제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감자밖에 못하고, 감자나 뭐 밀, 보리 뭐 이런 것밖에는 못하는데, 자기 할머니가 함경북도 언성 쪽에서 이제 소토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일하는 것처럼 만약에 거기 가서 일하면 좀 다양한 것들을 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막 그때그때 막 남의 집에 가서 일안 해주고 또 우리 땅을 만들어서 뭐할수 있다고 하니까 그게 또 기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몇 개월 해보니까 할것 같아 보이는 거야. 그럼 우리 거기 가자. 그래가지고 그 형하고 길을 떠나서 동북도 언성까지 오게 되었고, 또 왔는데 마침 그곳에 할머니가 계셨고, 산에서 막을 짓고 농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또 새롭게 농사를 같이 도우면서 일을 시작했는데, 그곳에서도 한 1년 가까이 이제 사는데,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됐어요. 2010년도에 김정일에게서 그 선전포고문이 국경지역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무용고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잡아들여서 강제노동하는 데로 보내서 일을 하도록 하라는 어떤 그런 보고문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보위부와 안전부가 나서가지고 산에 이렇게 와서 사는 사람들을 막 하는데, 저도 이제 거기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좀 안정적으로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길을 떠나서 새로운 터전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할머니가 이제 저한테 처음으로 너무 안타깝고 아쉽지만 한번 저기 중국에 가보지 않겠냐고. 가면 한국까지도 또 연결될 수 있고, 한국 가면 이렇게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이렇게 고민 안 하고 살 수는 있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에게 전화번호 하나가 있었어요. 한국분 전화번호인데, 할머니에게 사돈이 있었어요. 그 사돈이 자기가 먼저 이제 한국에 와서 자기 남겨진 가족을 데려가기 위해서 브로커를 움직이다가 이제 그 할머니에게 자기 연락처를 남겨준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이 전화하라고 이제 전화번호를 줬는데, 이 할머니는 그냥 산에서 농사 짓고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전화번호를 받아놨을 뿐이지 뭐 연락 한번 취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꺼내주면서 이렇게 사돈이 자기 전화번호라고 해서 남겨준 게 있는데, 혹시 중국에 가서 이 번호로 연락하면 한국하고 연락이 닿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보지 않겠냐라고 할머니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좀 귀에 솔깃해지는 거예요. 가보고 싶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선전포고가 내려올 때 국경 지역에 있는 미거주자들은 다 잡아들이되, 이제 탈북하는 사람들은 두만강을 넘을 때 만약에 잡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여도 된다. 이렇게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경비가 더 삼엄해 진 거예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수 없는 상황 앞에, 그러니까 어떻게나 중국까지만 살아갈 수 있으면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냥 알겠다고, 그럼 한번 내가 시도해 보겠다고 그래 가지고 이제 나왔어요. 중국 두만강이 넘겨다 보이는 산 봉우리에 올라와서 이틀 정도 이제 두만강을 보고 군인들이 움직이는 걸 보다 보니까 이게 파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시간대에 넘어가면 되겠다 생각하고, 마침 3일째 된날 저녁에 이제 두만강을 향해서 내려갔어요. 근데 지금 그때를 이제 보았을 때참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도우셨구나, 놀랍게 인도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갑자기 이게 눈보라가 세차게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앞도 안 보였어요. 이게 기회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정신없이 이제 산기슭을 내려와가지고 정신없이 이제 그산 골짜기를 향해서 달리기 시작했는데, 기억 속에 없을 만큼 이 정신이 다 나갔고 혼이 나가가지고 그냥 막 달리긴 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달리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막몇 시간을 그냥 그렇게 달렸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벌써 이제 날이 밝아오는 시간이 됐고, 그래서 내려갔는데 마침 이제 또 마을이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북한은 아닌 거예요. 이게 중국이구나 생각하고 이제 내려가서 이제 문을 두드렸는데, 어떤 남자분이 나오는데 제 몰골을 봤을 때뭐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 왔을 거라는.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고, 이제 씻을 물을 주더라고요. 아침에 또 이제 배고프니까 밥을 주는 거예요. 쌀밥을 줘서 이 허겁지겁 막 먹고, 막 몸이 이제 씻고 나니까 막또 배불리 먹고 나니까 막 이게 긴장이 풀려가지고 몸을 막못 가누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떻게 왔냐고 해서
뭐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게

0: 한국에 소개를 받게 돼서 한국으로 좀 가려고 한다. 그래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그 연락처를 드렸거든요. 전화 한번 해줄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해주겠다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이 이제 강원도 춘천에 와 살고 계신 분이었고 그 전화를 받으면서 그 할머니 이야기를 했더니 기억하고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넘어올 수밖에 없었고 저를 좀 데려다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 사돈이 몇년 전에 이제 자기 아들을 데려온 거예요. 혼자 여기 두고 갔던 그 아들을 데려가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알겠다고 한번 기다려 보라고 하고 끊었는데 그때 이 사람이 이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제 이 한국에서 전화 받고 이제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브로커하고 다시 통화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중국 돈 3천원 주면 내가 지금 보내줄 것이고 중국 돈 3천원 안 주면 우리도 이게 골칫덩어리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자면 팔아먹을 수 있는데 이거는 뭐 팔아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중국 돈 3천원 주면 지금 내가 연길까지 그냥 안전하게 데려다 줄수 있고 3천원을 안 주면 공안에 그냥 넘기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다시 나가서 도망가야 되냐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알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중국 돈 3천 원을 바로 입금할 테니까 연기를 어디까지만 데려다 주고 인수해 달라. 그러면 내가 바로 3천 원을 입금해 주겠다. 저를 이제 바로 그날로 연기로 데려가고. 근데 이제 그때 바로 이제 브로커가 연결돼서 그래서 얼떨결에 그냥 중국을 넘어오고 라오스를 넘어오고 태국까지 넘어왔고 방콕인가요? 이제 태국 그 수도까지 와서 이제 이민국이라는 곳에 넘겨지고 그래서 그곳에서 한달 정도의 어떤 시간을 거치니까 이제 대한민국으로 가게 됐다고 이제 하면서 이제 비행기 타서 이제 태국까지 인천공항으로 도착하게 되는 것이 한국의 첫 걸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1: 우여곡절 끝에 중국으로 나와 이제 대한민국까지 오게 된 엄유환 조도사님. 한국 정착이 사실 쉽지만 않았을 텐데요. 그런 방황의 시기 하나님은 엄 전도사님을 어떻게 또 붙드시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내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만나보셨고요. 이어서 찬송 함께 하신 후에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북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시아 수출 원유 가격을 큰 폭으로 인하하며 시장 점유율 방어에 나섰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을 언급했지만 실제 전장에서는 공습과 드론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일보는 전쟁 장기화 속에 이란 시민들은 카페에 모여 불안을 나누며 일상을 버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이란 대통령이 미국과 국제법 범위 안에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송금 장면이 담긴 영상을 외부로 넘긴 브로커를 정치범으로 처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북한이 중국에서 애완견과 관련 용품들을 대거 들여오면서 평양 부유층 소비 확대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통일신라 유물의 사라진 조각이 대학원생의 현장 조사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널A 보도입니다. 고종 황제가 을사 늑약 직전에 미국의 도움을 요청한 친서 원본이 121년 만에 발견됐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중앙일보가 보도합니다. 국제 유가 급등 속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시아 수출용 원유 가격을 큰 폭으로 인하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는 아시아 판매용 주력 유종인 아랍라이트 6월 인도분 공식 판매 가격을 기존보다 배럴당 4달러 낮췄습니다. 이는 직전 가격 대비 큰 폭의 인하로 시장 예상보다 낮은 수준인데요. 다만 현재 가격 자체는 여전히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조정은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브렌트유는 이란 전쟁 이후 50% 넘게 상승했고 최근에는 호르무즈 해협 긴장으로 4년 만에 최고치까지 치솟았습니다. 현재 걸프 지역 산유국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험으로 수출 차질 우려를 겪고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동부 유전지대에서 홍해 연안 얀부항까지 연결된 내륙 송유관을 활용해 일부 원유를 우회 수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사우디의 이번 가격 인하가 아시아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OPEC+가 6월부터 원유 생산량 확대를 결정한 것도 공급 안정 신호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국제유가 불안 속에서도 주요 산유국들이 시장 안정과 수출 경쟁력 유지에 동시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을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 전장에서는 공습과 드론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최소 27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휴전을 언급하면서도 실제로는 매일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며 모순된 행동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중부 폴타바에서는 가스시설 공격으로 국영에너지기업 직원 3명이 숨졌고 이어진 추가 공격으로 구조대원 2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자포리자와 드니프로, 하르키오 등 주요 도시에서도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드론 300기 이상을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접경지역 브리안스크에서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전승절 열병식을 앞두고 모스크바 공항을 폐쇄하고 모바일 인터넷까지 차단하며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이틀간의 휴전을 선언하며 우크라이나의 동참을 요구했지만 동시에 행사 방해 시 키이우 중심가를 타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혀 실제 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전쟁 장기화 속에서 이란 시민들에게 카페가 일상의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테헤란 등 이란 주요 도시에서는 카페가 대표적인 사교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다는데요. 경제난과 인터넷 통제, 전쟁 불안이 겹친 상황에서 시민들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머물 수 있는 카페에 모여 서로의 불안을 나누며 일상 감각을 되찾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현지 시민들은 에스프레소와 페르시아 차를 마시며 몇 시간 동안 현실의 압박에서 벗어나고 있고 전쟁과 실업, 생계난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정부의 인터넷 제한으로 소셜미디어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카페는 오프라인 소통 공간 역할까지 대신하고 있습니다. 술집 문화가 없고 외식 물가도 크게 오른 상황에서 카페는 가장 현실적인 만남의 장소가 됐습니다. 일부 카페는 공습 충격에 대비해 창문에 테이프를 붙인 채 운영되고 있지만 시민들의 발길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6세기부터 이어져온 이란의 커피하우스 문화가 전쟁 속에서 다시 시민들의 심리적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마수드 페지스키안 이란 대통령이 미국과 국제법 범위 안에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면서도 무력 압박에는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에 따르면 페제스키안 대통령은 이라크 총리 지명자인 알리 알자이디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최대 압박 정책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이란이 일방적 요구를 받아들이길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과거 협상 과정에서도 이란은 핵 활동의 평화적 성격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 규범에 따른 감시 체계 수용 의사를 보여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대통령실 역시 성명을 통해 이란은 기본적으로 전쟁을 바람직한 선택지로 보지 않는다면서도 핵 기술 포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라크 측은 이란과 미국 사이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중재 역할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란이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핵 개발과 안보 문제에서는 강경 기조를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탈북민 가족의 송금 수령 장면과 주택 내부 영상을 외부에 넘긴 해산시의 한 송금 브로커를 정치범으로 처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브로커는 지난해 탈북민 가족에게 돈을 전달한 뒤 거래 증명을 위해 영상을 촬영해 외부로 보냈다가 이후 다른 송금 과정에서 보위부에 체포됐습니다. 보위부는 중국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삭제된 영상을 복원했고 영상 속 허름한 집안 내부와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까지 촬영된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이를 국가 체면을 손상시키고 수령의 권위를 훼손하려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단순 불법 송금이 아닌 정치적 범죄로 취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북한이 최근 남북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규정한 이후 한국과의 접촉과 외부 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생계를 위해 영상을 찍은 것인데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 해산 지역 송금 브로커들 사이에서는 송금 증명용 영상 촬영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최근 중국에서 애완견과 관련 용품을 대거 수입하며 평양 부유층을 겨냥한 애완동물 산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무역회사들은 최근 중국 단둥을 통해 말티즈와 요크셔 테리어, 비글 등

외국 품종 개 수십 마리를 들여갔으며 이들 대부분은 신의주를 거쳐 평양으로 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료와 간식, 약품 같은 관련 용품도 함께 수입됐고 고양이와 앵무새 등 다른 애완동물도 들어가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현재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화성지구 애완동물 상점을 공개 방문한 이후 평양 돈주와 간부층을 중심으로 애완동물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지난달 김 위원장이 애완동물 상점을 둘러보며 강아지를 안고 딸 주혜와 대화하는 모습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친근한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하는 동시에 부유층 소비를 국영 상점으로 흡수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주민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식량과 생필품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애완동물과 사료 수입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과거 북한 당국이 애완동물 문화를 부르주아 생활 양식이라고 비판해왔던 만큼 최근 분위기 변화에 대한 거부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YTN 보도입니다. 통일신라시대 대표 유물의 사라진 조각이 대학원생의 현장 조사 과정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TBC에 따르면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 고고미술사학과 석사과정 정태웅 씨는 금강 역사상을 주제로 한 논문을 준비하던 중 경주의 만호봉 절터를 답사하다 유실된 발 부분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에 전시 중인 금강 역사상은 통일신라 후기의 대표 석조 유물로 돌기둥 4개, 금강 역사 8구를 새긴 작품입니다. 입을 벌린 아형과 입을 담은 후멱이 함께 표현돼 높은 조각 수준과 역동성을 보여주는 유물로 평가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기둥 한개의 하단부가 사라져 완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었는데요. 정 씨는 낙엽과 돌무더기 사이에 있던 석재가 일반 자연석과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고 지자체에 신고했고 박물관 확인 결과 잃어버린 발 부분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해당 조각은 기존 유물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재 국가 귀속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후 복원 작업을 거쳐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채널A 보도입니다. 대한제국 고종 황제가 을사늑약 체결 직전에 미국의 도움을 요청했던 친서 원본이 121년 만에 미국 의회 도서관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헐버트 박사 기념사업회는 지난달 미국 워싱턴 DC 의회 도서관에서 1905년 당시 고종 황제가 미국 대통령 시어도 루스벨트에게 보낸 친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서는 을사늑약 체결 한 달 전인 1905년 10월 16일 작성된 것으로 일본이 대한제국의 보호조약 체결을 강요하는 상황을 신의에 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1882년 체결된 조미수호통상조약의 거중조정조항을 근거로 미국이 일본의 압박을 막아달라고 호소한 점이 주목됩니다. 해당 친서는 미국인 선교사이자 독립운동 지원가였던 호머 헐버트 박사를 통해 비밀리에 전달됐습니다. 헐버트 박사는 일본의 감시를 피해 외교 행랑을 이용해 문서를 워싱턴으로 보냈고 백악관과 국무부 면담이 거절된 상황에서도 국무부 복도에서 기다린 끝에 을사늑약 체결 직후 국무장관에게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발견은 대한제국이 외교적으로 국권 수호를 시도했던 구체적 기록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5월 11일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월요일은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8에서 17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7도 사이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도는 종일 맑고 쾌청한 봄날이 이어집니다. 평양과 신의주의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평양 23도, 신의주가 19도로 상승하겠습니다. 황해도 역시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따스한 온기가 가득한 가운데 개성의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도도 맑은 하늘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함흥과 청진 모두 15도, 낮 최고 기온은 함흥 24도, 청진 20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동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하늘이 맑겠고요. 서해 북부는 하루 동안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1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좋은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 성도 여러분, 방송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지금도 이 시간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왜 나를 광야 가운데 두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도, 또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이 솟구치더라도 하나님은 능히 이길 힘도 주실 거고요, 분명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오늘 꼭 만나시면 좋겠어요. 우리 북녘의 성도님들,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 탈북민들 가운데 이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 탈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편지나 엽서를 꼭 보내주십시오. 저희는 기다리겠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76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 말씀으로 하루의 문을 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사야 55장 11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의 말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사야 55장 11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고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보내어 의도한 바를 반드시 성취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말씀 위에 서서 오늘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지치고 막막한 자리에서 주님께서 가신 그 걸음을 따라 다시금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씨앗처럼 떨어져 싹을 틔울 때,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찾아올 때 믿음의 기도는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우리의 전심어린 기도를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이 새벽 시간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함께 문을 열어볼까요?

어두운 죄악길에서 국립합창단의 목소리로 오늘의 첫 찬송 함께했고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사역자 지명현 씨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과연 우리가 그러하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신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잘나기 때문도 아니고 가진 것이 많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아래 지친 마음에 위로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다시금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5월 11일 월요일의 이 새벽을 계속해서 찬양으로 채워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있는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어보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6절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대 주여 그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베드로에게만 물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는 것은 사랑의 마음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물어보시지 않았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모두는 훗날에 예외 없이 주님의 심판대에 설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 얼마나 많은 돈을 벌다가 왔느냐 안 물어보세요. 너 얼마나 큰 평수의 아파트에서 살다가 왔느냐 안 물어보실 거예요. 너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느냐 안 물어보실 거예요. 너 나를 위하여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 안 물어보실 거예요. 너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너 얼마나 다른 이들보다 나를 사랑했느냐 물어보실 거예요. 참 예수님이 나한테 바라는 것은 사랑 하나뿐이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을 바쳤느냐.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나 그것도 아니에요. 예배당 짓는데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헌금해 그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나한테 물어보는 한 가지 너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많은 성도들에게 물어보는 건 한 가지 네가 찬송가 얼마나 잘하다 왔느냐 그거 안 물어볼 거예요. 네가 찬양을 하면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걸 물어보시고 계시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누구보다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실 때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느냐

0: 사랑하느냐는 질문이 나에게 던져질 때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할 것인가? 여러분 자녀보다, 여러분의 명예보다, 여러분의 부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대답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네, 주도이신 주를 참 사랑하고 오케스트라의 연주 찬송까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예수가 함께 계시니 국립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한 후에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함께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착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김아라 자매와 염선희 자매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정착 8개월 된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김아라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북도 오랑에서 온 정착 5개월이 된 염선희입니다.
2: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경북도 청진이 고향인 김아라 선생님 그리고 어랑이 고향인 염선희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네, 저희가 또 지난 시간에 선생님 두 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셨는지를 나눠봤어요. 근데 두 분 다 중국에서 뭐 길림에서 심양에서 계실 적에 다니셨던 교회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시고 이곳에서 그때 그 마음, 그때 그 걸음을 기억하시고 다시 예배 자리로 나아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꼭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은 네모입니다.

0: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한 문장을 우리 두 분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1: 나의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 같고 어머니도 같고 지구상에서 정말 모든 걸 우리 햇빛처럼 비춰주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0: 아, 빛을 비추어주시는 네. 환히 비추어주시는 네, 네. 나의 부모님과도 같은 분.
1: 네.
0: 우리 염선희 선생님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2: 저에게는 하느님이 우리 아버지보다도 더 높이 있는 자리에서 나를 항상 굽어보시고 살펴주시고 배려해주시고 그런 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0: 언제 그렇게 느끼셨어요?
2: 거기에 다니면서 이제 창가도 잘 모르지만은 그 창가의 내용도 듣고 거기서 또 많이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도 중국에 있을 때 보니까 그런 데 네. 다니고 그러면서 많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뭐 안 되는 것도 좀 소원도 좀 풀려지고 일도 좀 잘 돼지고 우리를 네. 헤아려 주는 그런 하느님 같이 그렇게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가게 되더라고요.
0: 우리가 기도하는 바를 들으시고 그 일하심을 느끼시고 우리 그러면 아라 선생님은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햇빛 같은 분이라고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언제 또 그렇게 생각하게 되셨을까요?
1: 네. 그때 제가 교회를 그때 갔을 때에 녹화기 있잖아요.
0: 네. 네
1: 녹화기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예수님이 이제 우리 죄를 다 안고 이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얘기를 그때 그 교회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이제 안 풀리고 모든 거 일이 뭐 있고 뭐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하느님한테 기도하고 이러면은 네. 잘 될 거라고 그러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예, 항상 하느님은 햇빛처럼 밝게 위에서부터 내리다 보시잖아요. 항상 우리를 영이 하나님이시지만은요.
0: 네.
1: 그래서 항상 하느님은 항상 높으신 분이라고 우리를 항상 잘 되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뭔가 하나님께서 일해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두 분이서 그러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기도 제목들이 어떤 게 있으실지도 궁금해요.
1: 주기도문.
0: 주기도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예. 기도에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양식을 주시고
1: 예.
0: 그럼 요즘은 어떤 기도하고 계세요?
2: 우리 아파트 단지 앞에 거기 나갔어요.
0: 네.
2: 아침에 나가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찬가도 부르고 그러면서 많이 앞으로도 많이 더 한국 땅에 이제는 정착했으니까
0: 네.
2: 성공했으니까 앞으로 나와 우리 온 가족 우리 딸하고 그리고 북한에는 우리 가족들도 다 무사하게 잘 행복하게 도와달라고 많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1: 같은 생각이지만은 매번 아침마다 생각나는 거 부모 어쨌거니 형제들이고 엄마 생각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하면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 통일이 됐으면 같이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0: 통일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의 이 마음들을 북에서 오신 분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의지와 상관없이 헤어지신 우리 가족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분단의 아픔이 녹아있는 이 모든 곳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또 일하실 줄 믿는 소망과 함께 이 믿음과 함께요. 오늘 저희가 나눠주신 우리의 길을 환히 비춰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과도 같으신 하나님에 대한 따뜻한 은혜의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다음 시간에 또 이곳에서 정착한 그 시간들 동안 허락하신 여러 여정들이 있잖아요. 정착해서 채워갔던 그리고 내가 선택했던 여러 이야기들 그 여정들에 대해서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경북도 청진이 고향인 정착 8개월차 김아라 선생님 어랑이 고향인 정착 5개월차 염선희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박신아 콰이어의 어두운 내는 밝히사, 그리고 서울바합창단의 목마른 내 영혼까지 함께 찬송했습니다. 찬양 전에 나누었던 북한에 정착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두 자매님의 고백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두 손을 맞잡으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복음 통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그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새벽 함께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 활동을 제한하고 실내

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 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 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령이시니 그에게 예배하는 자는 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 하셨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주님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그런 한 주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 보내세요.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주를 악모하는 자 박신화 콰이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오늘도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저희가 날이 너무 좋은 이 봄날에 오늘도 어떤 봄날의 따뜻한 내 돈 내 산이 준비가 돼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2: 2026년 5월 10일 녹차 한 팩에 3만 5천 원이 결제됐습니다.
0: 차를 사셨어요, 대표님. 맛있는
1: 네.
0: 차.
1: 네, 맞습니다. 진짜 맛있는 차죠.
0: 차 좋아하세요?
1: 네. 네,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뭐 차에 대한 걸 잘 몰랐어요. 한국에 오니까 커피에 차의 음료 문화에 한 1, 2년 정도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빠졌죠.
0: 아, 차라고 부르나요?
1: 차? 네, 그렇죠. 북한도 찻집 있습니다.
0: 아, 찻집 있어요?
1: 운정 찻집이라고 해가지고 예, 북한은 평양에도 찻집들 여러 개 되고요. 평양에 제가 종합대학 다닐 때 네. 김성종합대학 앞에는 그때 찻집이 없었고 평양 역전 앞으로 조금 올라오면 김책공업종합대학 있잖아요.
0: 네.
1: 그 앞에 이제 찻집 하나 있었는데 겨울엔 그 차 먹으러 그때 갈 때 났는데 그때는 제 생각인데요. 진짜 차 맛을 보러 간 게 아니라 겨울에 따끈따끈한 달콤한 그땐 정말 설탕을 너무 많이 넣었어요. 지금은 한국 차는 설탕을 거의 안 넣고 그래서 진짜 진미 차의 그 진미를 보잖아요. 근데 북한에 있을 때는 저는 기억이 그 달콤한 차 물을 그러니까 단물을 먹으러 갔던 기억이 나요.
0: 아니 저는 달콤한 네. 연애를 하러 갔다라고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1: 아니 달콤한 차물
0: 보통 찻집에서 네. 연인들이 많이 대화도 나누고 뭐 소개팅
1: 아 근데 그때는 시험 기간에 공부하다가도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 차 먹고 싶은 생각에 그 달콤하니까 그때 달달하잖아요. 근데 그 단맛이 설탕이 들어가면
0: 네.
1: 제 생각에도 아마 뇌수가 그때는 영양이 부족한데 공부하다 보니까 그 보충하려고 갔을 것도 기대해요 지금.
0: 보통 이렇게 네. 찻집이 뭐 평양을 중심으로 세워지기 시작했을 것 같은데
1: 그렇죠.
0: 또 보통 그러면은 가는 손님들은 평양 사람들.
1: 그때는 찻집도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평양 사람들은 그래도 아주 저 신사적인 그런 의미에다가 또 외국에 갔다 온 사람도 꽤 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찻집을 찾는 분들 꽤 됐어요. 근데 찻집 가게 되면 다양하지는 못했어요. 차들이. 인삼차가 흔히 많았고.
0: 인삼차.
1: 고려 인삼차라 해가지고.
0: 비싼데 여기서는 비싸잖아요.
1: 근데 북한도 뭐 싸진 않는데
0: 네.
1: 그래도 그때 당시는 뭐 매일 뭐 먹는 건 아니고 두문두문 생각할 때마다 가서 먹다 보니까 네 그렇게 먹긴 했죠. 근데 한국은 차 문화가 엄청 발달됐잖아요.
0: 그쵸.
1: 네. 근데 차 종류도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이제 스승의 날을 맞으면서 쭉 생각해 보다가 아 차가 어떨까 이런 생각했던 거죠.
0: 그때 그러면은 아 이번에 차를 사신 게 대표님의 차를 사신 게 아니라 선물용으로.
1: 네. 아, 또 이거 차 하면 북한 사람들은 타고 다니는 차를 생각할
0: 그러니까요.
1: 수 있는데 마시는 차. 마시는 차죠.
0: 네. 저희도 자동차도 차라고 하고 마시는 차도 차라고
1: 네, 이번에
0: 하던데.
1: 5월달 말이에요. 5월달이 네. 가정의 달이 돼가지고
0: 맞아요.
1: 어린이날도 있고 또
0: 어버이날도
1: 있고,
0: 네,
1: 스승의 날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이 스승의 날이 이 한국은 보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또
0: 네.
1: 선생님한테 뭘 선물할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논문 쓰면서 저 담당 그 담임만 교수가 있잖아요. 이 스승의 날이라고 하는 걸 찾아보니까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0: 네.
1: 북한은 모든 명절을 규제하는 게 노동당에서 규제하기 때문에 국가가 다 만들어내잖아요.

0: 근데 이 스승의 날은 1964년 5월 26일 날에 청소년 적십자 조항학생협의회, 어찌 말하면 국가가 아닌 한계 청년들이 그런 단체 협의에서 이제
1: 학생들이.
0: 발기를 한 거예요. 학생들이
1: 아.
0: 발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선생님들한테 존경하는 마음을 표시하는 네. 날을 기념하자 해서 만든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국가가 나서가지고 자 그러면 오히려 세종대왕 탄신일이 5월 5일이니까 우리 5월 15일 그 북한은 지금 한글을 만든 게
1: 네.
0: 세종대왕 만들었다 안 그래요. 왜냐하면 김일성 우상화를 위해서는 어느 한 사람의 역사적인 인물을 높이하는 게 싫거든요 북한은. 근데 한국 와 보니까 우리 한글 기본 만든 거는 세종대왕이 발기하고 그걸 마지막까지 그 우리 한글이 나오게끔 학자들도 모여서
1: 네.
0: 다 그 조직해주고 다 관여하시고 했더라고요. 결국 세종대왕이 이제 한글을 창제했잖아요. 그분이 왕으로 하실 때 많은 인덕 정치를 했던 거로 기억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번에 65년도에는 세종대왕 탄신일을 아마 이렇게 5월 15일로 날짜를 정한 것 같습니다.
1: 근데 북한에서도 그러면은 이런 스승의 날이 있나요? 이게 뭐 64년부터면은 남하니까 분단 이후에 세워진 날인데
0: 네네.
1: 북에서도 비슷한 게 있나요?
0: 북한은 저 기억하기로는 저희 아버지도 대학 교수였고
1: 네.
0: 어머니도 또 교수 생활했잖아요. 그러다
1: 아.
0: 보니까 북한은 교원, 보통 교수를 안 그러고 교원이라고 그러거든요. 교원. 근데 교원 명절이 따로 없어요. 오직 국가적으로 세는 게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티지라고 하는 걸 발표한 날이 9월 5일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거를 교육절이라고 해요.
1: 교육절이요?
0: 네. 그 교육절을 그저 선생들이 명절 세는 것처럼 이제 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스승의 날이라고 따로 정했지 않았지만은 그날에 이제 제자들이 선생님한테 감사의 표시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교육절이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스승의 날 비슷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한국도 스승의 날에 공로를 세우고 학생들을 교육사업에 훌륭했던 분들을 표상하시더라고요. 표창도 주고 훈장도
1: 네.
0: 주고. 북한도 교육절 날에 그런 포상을 해요. 표창장도 주고 뭐 메달도 주고 훈장도 주고.
1: 아.
0: 그러니까 아마 스승의 날 하면 북한은 교육절이 거의 막 좀 비슷하지 않겠냐 생각되거든요.
1: 근데 이게 또 최근 들어서는 남한에서 뇌물을 주는 거를 법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0: 그렇죠.
1: 얼마 이상은 선물을 줄 수 없다. 이거는
0: 네.
1: 법적으로 서로 특히나 공직자에 계신 분들에게는
0: 네.
1: 오갈 수 없다라고 해서 스승의 날에 선물을 막 이렇게 하는 문화가 조금은 사그라들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0: 네.
1: 근데 또 우리 대표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은 뭔가 학교에서 직접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는
0: 네.
1: 이런 느낌보다는
0: 네.
1: 고등학생 때 가르침을 받았던
0: 네.
1: 아니면 살면서 저희에게 큰 가르침을 줬던 이런 분들에게 전하는 선물들도 이 스승의 날에 의미가 있잖아요.
0: 그렇죠.
1: 네.
0: 북한에서도 이제 보면 교육절 날도 그렇고 또 학교 졸업할 때 그렇고 학부모들이 모여서 선생님한테 선물 줄 때가 있어요.
1: 오.
0: 고등학교 때는 학부모 책임자가 있어요. 북한 말은 학부형 책임자가 있거든요.
1: 네.
0: 학부형 위원장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분이 이제 발기하면 이번에는 TV 한 대 해주자. 뭐 이번에는 컴퓨터 한 대 해주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1: 네.
0: 뭐 졸업할 때, 그러니까 북한은 매 학년마다 선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1학년 때 맡았으면 졸업할 때까지 가거든요. 담임 선생이. 그러니까 그 수고에 대해서 우리 같은 학급이 계속 같이 왔으니까 그렇게 선물할 때가 있는데, 제가 대학 교수인 경우에 선물을 어떻게 줄까? 요즘 AI가 발달돼가지고 AI에다 물어봤어요. 또 그래서 거기도 또 나오는 게 한국은 이 뇌물 문화라는 게 없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그리고 정부 자체가 국가적으로 법적으로 그런 뇌물 주는 걸 완전히 그 차단했기 때문에
1: 맞아요.
0: 네, 그래서 범위가 다 보통 보게 되면 5만 원 밑으로 돼 있더라고요. 원래 공무원들이 4만 원이 그 법적으로 했다가 요즘 또 올라갔더라고요. 요즘에는. 근데 문제는 그게 문제인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어떤 것을 주는지 하는 게 문제인데
1: 네.
0: 거의 여러 가지 이 종류가 많아요. 어떤 분들은 선생님의 그 이름을 씌운 그런 고급 이게 잔 있잖아요. 잔.
1: 그러니까
0: 북한 말로 곱부라 그래요. 여기는 컵이라 그러는데 모그컵 같은 거기에 꽃도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막 그렇게 이미지를 막 그림 이런 걸 해가지고
1: 맞아요.
0: 드리기도
1: 사진도
0: 하고
1: 넣을
0: 수
1: 있고.
0: 예, 특수 주문지작 한 거죠. 한마디로
1: 네.
0: 말하면 뭐 커피나 뭐 차나 이런 것도 선물 많이 주더라고요. 근데 항상 교수님 방에 가면 뭐 마실 거야? 그 커피 마실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1: 네.
0: 차를 드시곤 하더라고요.

0: 그때 제가 눈여겨봤던 것 중에 한국의 유명한 전라남도 보성에서 나오는 차가
1: 네.
0: 저도 한번 먹어봤어요. 진짜 맛있긴 하더라고요.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1: 녹차밭이 유명해서.
0: 네, 그래서 이번에는 차를 선물하리라 생각을 해가지고 이분이 선물했던 거죠.
1: 참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문화도 이 감사의 표현을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네. 요거 전하는 것도 자유롭고 한데
0: 네.
1: 아, 근데 북한에서는 그렇게 TV를 선물하고 전자제품을 선물할 정도면 분명히 그 같은 반에서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0: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거는 평양이나 또 제가 고향인 해산이나 이렇게 좀 경제 여건이 좋았던 당시에
1: 네.
0: 또 괜찮은 학교였던 거예요. 저는 일중학교 다녔으니까 일중학교는 다 간부자녀들 많잖아요.
1: 아.
0: 거기다 또 돈 좀 깨 쓰는
1: 네.
0: 이 돈 좀 버는 집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 자체도 수준이 좀 높았어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른 학급이 뭐하지? 정찰해요. 그래가지고 야, 그거 못지않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또 재미있게 모여서
1: 네.
0: 또 이야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래도 우리 선생이 다른 선생보다 짝지면 안 되지 뭐 이렇게 그런 문화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시집장 갈 때라 하면
1: 네.
0: 북한은 또 이불장 옷장도 선물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때는 당시로 예 네, 그렇게 근데 일반적으로 그게 다 흔한 건 아니고 오히려 농촌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쵸, 그렇게 할 수가 그쵸. 없죠. 그리고
1: 네.
0: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꽤 좀 한 20년 뭐 그 더 전의 이야기니까 네 근데 어쨌든 지금도 뭐 아마 그런 그래도 스승에 대한 우리 민족의 문화는 스승을 존경하는 문화는 아직 그대로 있기 때문에
1: 네.
0: 예, 북한도 그건 무시할 수는 없죠.
1: 이렇게 감사를 전하는 것 그리고
0: 네.
1: 존경을 전하는 것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방법도 다르고
0: 네.
1: 그리고 나라에서 또 하는 그런 환경들도 다르고 하지만 이 마음 한 큰은 어쨌든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데 3만 5천 원 어치 차를 사셨어요.
0: 저는 또 차 하면 비싼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한국도 4만 5천 원인데 거기 50봉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좋았던 게 뭐냐면 우선 교수님께서 좋아하시는 차이기 때문에 좋았고 그리고 이게 4만 5천 원 해도 사실 일반 노동자들 뭐 번다 해도 뭐 3시간 정도 그리고
1: 네.
0: 뭐 일반 좀 괜찮은 회사에서는 2시간만 일해도 벌 수 있는 돈이잖아요.
1: 뭐 3만 5천 원에 50 잔이 나오는 거잖아요.
0: 네, 그렇죠.
1: 한 잔에 700원 꼴이네요.
0: 그렇게 되죠.
1: 네.
0: 네.
1: 거의 $0.5인데
0: 네.
1: 사실 북한 주민분들에게는 이 가격을 얘기할 때마다 아니 차 한 잔에 그렇게? 또 선물에 그렇게?
0: 그렇죠.
1: 돈을 그렇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저희에게는 그런
0: 그렇죠. 부담이 안 되는 거죠.
1: 네. 아무튼. 맞아요.
0: 네.
1: 그래서 이런 간극을 또 보시면서 이런 내돈내산을 준비하시면서도 묵상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대표님?
0: 네. 자문 말씀인데요. 북한에 있을 때도 지금 기억나는 게 우리가 수첩장에다가 항상 이제 뭐 명언 같은 걸 많이 쓴 적이 있는데 제가 한국 와서 성경책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자문의 말씀이 많이 거기에 좀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성경책 못 보게 하니까
1: 네.
0: 오래전부터 부모들이 성경을 통독했던 분들 많을 거 아니겠어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그걸 풀어서 만든 것들이 이제 자문용들이 엄청나게 수습장들이 그걸 우리 모르고 다 이제 써 선배들 거 따라 쓰고 수습장에다 알록달록하게 뭐 사파도 그리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했거든요.
1: 네.
0: 근데 이 자문 말씀도 북한에서 제가 수습했었던 그 내용 명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자문 말씀인데요. 24장 5절 말씀이에요. 자문.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1: 아멘.
0: 야, 이 성경 말씀을 북한에서는 그저 일반 명언처럼만 말하면서 수습을 계속 쓰기만 하고 알았거든요. 사실은.
1: 네.
0: 참 이걸 봤을 때는 예, 정말 이게 성경 말씀 속에도 스승은 단순한 지식을 전하는 그 역할을 넘어가지고 인생의 지혜를 전하고 올바른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교육자라는 게 다시 느껴지는 예, 그런 구절인데요. 제자들을 향한 스승의 사랑은 예, 존경의 마음에서 표현되는 것은 동방예주국인 예, 우리 민족의 예로부터 내려오는 그렇게 지켜왔던 그런 미덕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1: 네, 그렇게 사랑과 존경을 자유로이 표현하면서 자유로이 나눌 수 있는 또 올바른 가르침으로 지혜와 지식 가운데 주님 안에서 건강한 남과 북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은 또 시간이 다 돼서 내돈내산 여기서 인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0: 다른 내돈내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북방연구소의 김형수 대표님, 해산이 고향인 평양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2009년에 이곳 남한으로 건너오신 김형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1: 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미야 29장 11절의 말씀, 오늘의 복음 한 줄입니다. 연이어 남과 북의 언어로 된 오늘의 말씀, 오늘의 복음을 한 차례씩 낭독할 텐데요. 필요에 따라 받았으며 함께 읊조리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내가 너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계획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으니 이는 여호와의 이르심이다. 그것은 너희를 해롭게 하려 함이 아니라 너희 평안을 위한 것으로 너희에게 희망 있는 미래를 주려 합니다. 오늘의 복음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찬양한 곡 함께 하시는 동안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찬양 후에는 북에서 온 주경배 목사님의 복음 메시지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새 하루를

맞이한다는 것은 새롭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무난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 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찾아 누리시기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복음 한 줄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계획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혹시 당신은 원숭이를 닮으셨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단순하고 원초적인 생명체인 아메바로부터 생명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누구이고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혹시 죽음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믿거나 수련과 당을 위해 죽을 각오를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먼저 지으시고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동산인 에덴에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만물의 령장으로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첫사람인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기는 첫 죄로 인해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2021년 전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모두와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은 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내 이름을 부르며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오직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죽음과 재앙이 아닌 참 자유와 그로 인한 평안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궁핍으로 가난한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죽음과 절망이 앞에 있습니까? 이 죽음이 너무도 무섭고 두렵고 무겁고 아파서 우리 함께 생명회로 도망치지 않으시겠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오직 한 길 되시고 진리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저 악한 원수를 다 이기시기를 원하시면 우리 함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부터 선포합시다. 저를 따라 고백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향한 이 놀랍고 복된 소식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 채찍을 맞으시고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나에게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의 영생을 선물해 주신 은혜에 영원히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부정하며 인간 우상을 섬기며 온갖 죄에 빠져 살던 그 길에서 돌이키오니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이 교회로 살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월 11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한은 중부지방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남부지방과 제주도의 하늘에는 가끔씩 구름이 많겠고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권과 전북, 경북권 내륙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15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0에서 27도 사이로 오르겠습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함경북도의 하늘은 가끔씩 구름이 많이 끼는 지역이 있겠고요. 새벽부터 평안북도 함경남도에서는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어서 오전부터는 전 지역 곳곳에서 비가 내리다가 밤부터 비가 차차 그칠 전망입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1도에서 13도로,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5도로 분포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시작되겠고요. 서해북부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복음으로 하나로 되는 그날까지 평안하십시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참 자유와 평안을 바로 알고 주님을 주라 시인하며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 바라면서요.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구원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날 보내세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셰프 에드워드의 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혜주원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98.1MHz, 진주 FM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루 시작하셨지요. 말씀 통해 새 힘 얻는 시간 되기 바라면서 말씀 365일 오늘은 신명기 31장 14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0: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말씀 365일 오늘은 신명기 32장 5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1: FEBC
2: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주일예입니다. 이 땅에선 그 어떤 것도 완전하지 않지요. 인생에 사계절이 있고 하루에도 밤과 낮이 있습니다. 산의 골짜기가 있듯 우리의 신앙과 영성에도 산과 골짜기가 있지요. 그래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어처구니 없는 죄를 짓거나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귀한 도구가 돼 아름답게 쓰일 때가 있고 별것도 아닌 일에 분노하고 낙심할 때 있지요. 이렇게 모든 것은 항상 움직입니다. 만약 우리의 영혼이 지금 산 위에 있다면 떨어지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영혼이 깊은 골짜기에 있을 때 다시 올라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일생 동안 계속 되풀이 될 것이니 그리 낙심할 것도 크게 기뻐할 것도 없는 것이 아닐까요? 기쁨도 감정도 성공도 느낌도 다 사라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히 남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것 믿으시죠?

크신 하나님 아버지, 소중한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의 짐들을 다 털지 못했습니다. 어제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기 원하니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다스리소서. 이 세상 무엇보다 크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 작은 나를 돌보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새삼 깨닫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 또한 나보다 작고 어린 생명들을 돌보는 하루 되게 하소서. 나보다 일에 능숙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기꺼이 돕기 원합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격려하게 하소서.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의 짐을 들어주게 하소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과 같다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짐을 맡기고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합니다. 오늘 나의 가는 길이 소풍길과 같게 하소서. 나도 누군가와 동행하는 좋은 하루 되게 하소서.

새는 나에게 제일 먼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지. 나서지 않고도 사랑하는 법을, 뒤에 숨어서도 위로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지. 내가 힘들 때면 언제나 새를 부른다. 산에서도 날아오고 들에서도 날아오고 내 마음 속에서도 날아오는 희망의 새. 새가 있어 세상은 낯설지 않은 나의 집이 되었다.

우리 마음이 쉬는 것을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마음의 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마음도 고장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연약한지라 반드시 마음의 쉼을 누려야 하는 존재들이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지역 350만 영혼을 향해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요?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인 경우가 참 많죠. 좋은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경우가 조건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죠. 왜냐하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자신을 배신한 제자도 예수님께서는 다 용서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한 사람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느껴보시고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시고요. 그리고 용감하게 한번 다가가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시고 삶에 적용해 보신다면 너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겠습니다. 할렐루야.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전 문제조 업체 경산세라믹과 함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세라믹과 함께했습니다.

후보입니다. FM98.1MHz 진주 FM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언젠가 한번 입었던 옷을 잘 걸어뒀다 꺼내 입으려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보이지 않던 얼룩이 보입니다. 아마도 음식을 먹다 튄 것 같아요. 그때를 떠올려 보면 여러 군데 튀었고 그래도 닦아내기는 했는데 보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우리에게도 죄로 얼룩진 부분들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얼른 씻어냈다 하더라도 보지 못한 얼룩은 여전히 남게 됩니다. 그 죄의 흔적을 완전히 깨끗하게 지울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 피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안녕하세요. 5월 11일 월요일이네요. 빛나는 오늘 이희진입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한 빛나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보혈 두 글자입니다. 보혈 두 글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FM98.1 진주 FM92.5MHz 창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여러분의 사연 또 축하할 일들, 기도 제목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 단어는 보혈 두 글자고요. 보혈 두 글자 남겨주시면 기도문 다 받으실 수 있고 출석 선물 추첨을해서 보내드립니다. 샵 0981번으로 보혈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빛나는 오늘에서는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 야베스 목장에서 요거트 세트,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어제 영남권 부흥 말씀 전도 집회에 잘 다녀왔습니다. 무더위에도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성도들이 가득 찬 가운데 참 은혜로운 시간 보내고 왔는데요. 아, 많이 함께 가신 분들이 지쳤을까봐 걱정이 됐었는데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웃는 얼굴로 다녀와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자세한 또 내용들은 실황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얼마 전에 옷에 음식물이 튀어서 얼룩이 진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나눴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웠다고 생각했는데 그 얼룩이 지워지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의 죄도 우리가 스스로 지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얼룩덜룩하게 그 죄가 우리 곳곳에 남아있을 텐데요. 그것을 보이지 않도록 깨끗하게 지워질 수 있는 것 바로 우리 주님의 보혈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완전히 흔적조차 없이 할 수 있는 것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나아갔으면 합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오늘의 단어 보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 보혈입니다. 3753님께서 오늘은 우리 태희의 24번째 생일입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테라니를 먼저 보내고 10년째 맞는 생일이고 벌써 태희가 24살이 되었군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또 24번째 생일을 맞이할 때까지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6864님께서 요즘 새벽 기도를 몇 주 못 가다가 오랜만에 가고 교회 옆 산에서 산책하면서 방송 들으며 은혜 충전하고 있습니다. 한참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못 가다가 새벽 공기를 마시며 새벽 예배에 참석했을 때의 그 기분 저도 알죠. 상쾌하다라는 거는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0: 9277님,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저는 존재할 수조차도 없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5615님,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영대교회 김형선 집사님께서 몸이 안 좋아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다고 해요. 예수님의 그 피로 나음받을 수 있기를 함께 기도를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인문학을 하나님께 만나볼게요.
1: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교회 한재용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 칠곡 할매들의 시화집 내 친구 이름은 배말람 얼굴이 예뻐요를 하나님께 드리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경상북도 칠곡군에 사는 평균 연령 78세의 할머니들이 마을 학당에서 한글을 배웠습니다. 시를 쓰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할매들의 시와 그림은 삐뚤삐뚤 맞춤법도 틀리고 춤을 추지만 시 속의 이야기는 태백산맥보다 깊습니다. 농사, 배효향,

일본에서 나라가 아무 속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했다. 지금도 농사 말고는 아무 짓도 모해다. 배운 거 도둑질이라고 상추, 고추, 참외 잘 키운다. 다 잘 키운다. 보람 있다. 늙어서 농사 지으면 아프다던데 나는 농사가 제일로 쉬보다. 배효향이는 농사가 재미다. 한글 공부 전필선. 내 나이 77세에 한글 공부 배운다. 남편이 있을 때는 바쁘게 살다가 혼자 되니 너무 외롭다. 그런데 한글 공부 배우니 참 좋다. 기쁘다. 아들 딸도 칭찬한다. 선생님이 참 좋다. 딸이 와서 단풍놀이를 갔는데 단풍이 너무 고왔다. 나는 단풍나무를 사진을 찍었다. 나도 저렇게 고울 때가 있었다. 고마운 우리 영감 조귀분. 23살 잠진마을에 사는 사형제의 마리와 결혼했다. 남편은 성격 급하고 표현은 서툴지만 속마음은 다정하다. 57년을 함께 하였다. 이미자쇼 공연 가서 내 손을 잡아주니 아직 설레인다. 영감, 더 오래 함께 하고 싶소. 고맙소. 슬픈 기억, 권한자. 나의 비정한 어머니는 일본인이었다. 나를 낳고 몇 달 만에 나를 두고 가버렸다. 온갖 고생을 다하며 혼자 나를 키우신 아버지. 총소리가 많았던 내 어린 시절 우리 동네 뒷산에 빨갱이 잡는다고 불을 질러서 내 치마에 불이 붙었다. 자고 일어나면 길에 시체도 많았다. 고생만 하던 아버지는 내가 7살 때 돌아가셨다. 그 뒤로 나는 남의 집에 맡겨져서 힘들게 살았다. 어떤 말로도 글로도 할 수 없는 게 내 마음이다. 할머니들의 시 앞에 아무 말도 못하겠습니다. 우리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너는 샛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는 칠곡 할머니들의 시화집을 통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수고 많으셨고요 사랑합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시들을 들으면서 인생의 고난과 역경들 그리고 또 어떻게 이겨내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사시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무너질 때 할 말이 없다라는 목사님의 표현이 딱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다시 듣길 원하시는 분들은 인문학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특별히 인문학을 하나님께의 한재웅 목사님께서 빛나는 오늘 가족들을 위해서 목사님의 저서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소서 책을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인문학 뒤에 이 책을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별하고 같이 남겨주시면 추첨을 해서 10분께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소서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인문학 또 다시 들으시고 책 읽길 원하시는 분은 인문학 뒤에 별까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인문학을 하나님께 귀한 내용과 더불어서 한재웅 목사님의 책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소서 이 책을 선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책이 나오자마자 얼른 봐야지 했는데 미루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목사님께서 빛나는 오늘 가족들을 위해서 책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인문학하고 뒤에 별 남겨주시면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 내용을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보혈 두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 번으로 보혈이라고 남겨주시면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세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다시 말을 받았다. 하나님을 도와드릴 만큼 힘센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께 조언할 만큼 영특한 사람이 있는가? 자네가 의롭다 한들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들떠나 보시겠는가? 자네가 완벽한 연기를 펼친다 한들 하나님이 박수 한번 치실 것 같은가? 자네가 결백해서 하나님이 자네를 징계하시고 자네를 힘들게 하신다고 생각하는가? 그럴 리가. 그것은 자네가 도덕적으로 너무나 문제가 많고 자네의 죄악이 끝이 없기 때문이야.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청하면 자네는 그들의 겉옷을 빼앗고 의지할 데 없는 그들을 착취했네. 배고픈 이들에게 먹을 것은커녕 부스러기 하나 건네지 않았고 목마른 이들에게 물 한 잔 주지 않았네. 그러면서도 어마어마한 재산에 둘러싸여

하여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위세를 부렸지. 자네는 불쌍한 과부들을 문전박대했고 고아들을 무정하게 짓밟았네. 이제 자네가 공포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군. 갑자기 형세가 뒤바뀌었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물이 넘쳐 목까지 차오르는 신세가 되니 어떤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자네도 인정하지 않나. 별들을 보게 그분이 우주를 다스리시네. 하지만 자네는 감히 이렇게 묻는군.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겠어? 저 멀리 어둠 속에서 어떻게 심판하시겠어? 구름에 둘러싸여 하늘에서만 서성이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보시겠어? 자네는 악한 자들이 옛날부터 줄기차게 걷던 그 길을 고집할 참인가? 그러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젊은 나이에 죽거나 갑작스러운 홍수에 휩쓸려 죽었네. 그들은 하나님께 꺼지시지. 전능하신 하나님 따윈 필요 없어 하고 말하지만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네. 그들이 어떻게 그런 행위들을 이어갈 수 있는지 나는 도무지 모르겠네. 착한 사람은 나쁜 자들이 망하는 것을 보며 잔치를 벌인다네. 그들은 안도하며 환성을 지르지. 마침내 우리의 원수가 전멸하고 그들이 소유하고 추구하던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지는구나.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분과 화해하게. 그러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네. 어찌해야 할지 알려달라고 그분께 청하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그러면 회복될 걸세. 자네 안에 있는 모든 악을 치워버리게. 돈을 움켜쥔 손을 놓고 금칠한 사치품을 버리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네의 보물이 되시고 자네가 상상도 못한 값진 보화가 되어주실 것이네. 자네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분을 담대하게 바라보게 될 걸세. 자네가 기도하면 그분이 귀 기울여 들으시고 자네가 서원한 대로 할 수 있도록 도우실 걸세. 자네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자네 인생은 빛으로 둘러싸일 것이네. 무기력한 자들을 위해 자네가 기운 내게 용기를 내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 주실 것이네. 그래, 죄 지은 자들도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네. 자네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탈출 통로가 될 거야. 더 메시지 지금까지 욥기 22장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진생명연구원과 함께합니다.
1: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하나교회 정혜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13절만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 시간에는 환난의 영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그리스도의 피로 모두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죽었나? 첫 아담의 범죄 때 이미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대로 때가 되매 죽고 살 권세를 가진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입니다. 이 은혜의 경륜의 길에 쓰임받은 자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에게 준 것이 율법이요 또한 성전 관리입니다. 성전에서의 주된 일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즉 누구든지 죄 지은 자는 양의 피를 가지고 나와 제사를 해야 합니다. 양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통해서 십자가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요, 이스라엘은 그 직분의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다 이루심으로 이스라엘의 임무는 끝났고, 이제 그 바톤을 이어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 구원을 얻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바톤을 이어 받아서 전해야 할까요?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 된 이들의 몫입니다. 주로 이방인입니다. 이를 위해 부름받고 쓰임받은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이전 철저하게 율법 아래 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사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은 율법의 행위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사회 선동주의라고 하여 핍박하며 잡으러 다니던 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 호련한 광채로 눈이 멀게 되었고, 거기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로소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하늘의 계시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전하다가 오히려 유대인에게 많은 핍박을 받고 갇히게 된 것입니다. 하늘의 계시로 알게 된이 비밀이란 무엇일까요? 이 비밀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또 그들과 한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곧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입니다. 그런데 이 경륜의 비밀을 구약 사람들에게는 알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읽으며 신앙생활하던 그들에게는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르쳐 주었고 다만 소수에게만 성령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남겨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비밀을 공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은 예수를 모르는데 우리가 그들 랍비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며 수도 없는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은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을 이루며 참여하는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백하기를 내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도 맞고 1번 돌로 맞고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 등을 당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 고난은 너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받는 것이니 낙심치 말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영광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올림픽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는 고된 훈련을 거쳐야 합니다. 바로 그 훈련이 고난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사람에게는 각 사람의 한평생 이룰 경륜이 있습니다. 곧그 경륜은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입니다. 바울의 직분은 특히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직분입니다. 바로 이 직분이 하나님이 우주를 경영하는 경륜에 속해 있는 직분입니다. 그러기에 비록 고난을 받을지라도 쓰임 받는 것 자체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0: 것은 하나님의 경륜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직업을 가져도 그것을 밥벌이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위해 하는 것이라면은 하나님의 범우주적인 경륜 속에 참여된 직분입니다. 밥벌이는 세상 일이고 교회 관련된 일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을 위해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경륜 속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관련된 일을 하면서도 하루 세끼밥 먹기 위해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는 세상에서 하찮게 보이는 것이나 또 중요하게 보는 것이라도 가치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데 필요한 기계의 부품과도 같습니다. 아주 작은 부품 하나라도 빼버리면 그 기계가 작동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절대 쓸데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륜 가운데 각각에게 맡겨진 직분으로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삶이란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긴 직분임을 알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예수를 위해서, 예수에 의해서, 예수의 것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 나 하나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한다는 것은 주님과 무관한 것입니다. 당연히 거기에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어 거룩한 상속자가 되었듯이 이젠 내가 그 복음의 직분을 담당할 차례입니다. 그 일을 위해 받는 환난은 영광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그런 영광의 길이 되어지게 합시다. 아멘.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하나교회 정혜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89-8650, 지역번호 055-289-8650번 하나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요?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인 경우가 참 많죠. 좋은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경우가 조건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죠. 왜냐하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자신을 배신한 제자도 예수님께서는 다 용서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한 사람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느껴보시고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시고요. 그리고 용감하게 한번 다가가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시고 삶에 적용해 보신다면 너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겠습니다. 할렐루야.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저는 창원 한빛교회를 섬기고 있는 신진수 목사입니다. 예.
2: 극동방송 설립 과정에서 한빛교회와 얽힌 이야기가 있나요?
1: 이게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 윤희구 목사님이 설립의 산파 역할을 하셨던 분이신데 1993년도에 창원극동방송 설립 추진 위원회가 결성되면서 이제 처음 위원장을 이제 우리 윤희구 목사님께서 맡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던 중에 서울에서 남편들이 직장을 따라 이 창원에 이주해 오신 몇몇 여성도 분들이 이것을 알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93년도에 설립을 이제 국가에 부탁을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995년 5월 29일에 창원극동방송국 설립허가 촉구대회를 열려고 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준비하는 그 타이밍에 서울에서 김장한 목사님께서 급하게 연락 오셔서

0: 청와대에 허락이 났다고. 그래서 설립허가 촉구대회를 열려고 현수막까지 다 준비했는데 촉구라는 말을 빼고 설립감사예배로 이제 현수막을 바꾸어서 그렇게 정말 축제 같은 분위기에서 창원극동방송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1996년 3월 16일 개국방송을 하게 됐고요. 고전에 3월 10일에 극동방송 시험방송에 한빛교회가 아마 전파를 처음 탔던 것 같아요. 저희 한빛교회로서도 그 일을 굉장히 우리 역사 속에 한 페이지로 기록될 만큼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그 후 경남 교계와 성도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0: 창원극동방송이 세워지면서 일단은 교회들 간의 연합이 아주 활발해졌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 간의 어떤 영적 교제가 많아졌고 또 시간들마다 이제 우리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나오면서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언제든 자유롭게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보이지 않게 아마 우리 성도들 영적 성장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을 것 같고 성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예. 이 참여를 통해서 굉장히 우리 창원의 교회들을 활성화시키는 아마 제가 듣기로는 믿지 않는 분들 중에서도 방송을 듣고 또 회심하는 분들도 계셨고 또 자기는 타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후원하시는 것으로 제가 들었고 30년을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큰 일들이 많이 나타났던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1: 앞으로 극동방송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 바라시나요?
0: 지금은 이제 점점 더 신앙 전파가 굉장히 어려워져가는 시대고 그런데 사람들은 방송 듣는 것은 굉장히 이제 편안하게 오며 가며 차 안에서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으니까 창원극동방송을 통해서 또 우리 믿는 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돼야 되지만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아, 이 방송을 들으니까 굉장히 유익하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정이나 사람들 세상 속의 관계나 살아가는데 굉굉히 좋은 도움이 된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교회들 연합과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주력해 왔다면 앞으로는 믿지 않는 분들도 얼마든지 편하게 들으실 수 있고 들어서 굉장히 유익하다. 종교를 떠나서 신앙을 떠나서 삶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송으로 이제는 세상 속으로 조금 더 한 걸음 더 깊이 나가는 방송국이 되면 좋지 않겠나.
2: 에프이비씨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5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5월 12일 화요일 양산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는 5월 12일 화요일 진교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거제 통영 마마클럽 기도회 5월 14일 목요일 신현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는 5월 19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에서,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5월 21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그리고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5월 26일 화요일 사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제2회 경남국제합창제 일정 알려드립니다. 5월 14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5월 1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김해문화의 전당 마루홀에서, 그리고 5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에는 창원 성산아트홀 대극장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282-7733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복음화를 위한 제9회 복된교회배 통영시 테니스대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전 9시 통영시 생활체육공원 및 시내 전역 테니스 코트장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507-1333-3927번 통영 복된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시 기독교 청년합회 회장배 유소년 풋살 및 줄넘기 대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 진주 스포츠파크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350-6124번 다음 세대 지도위원회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에 위치한 베델교회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플리마켓을 엽니다.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베델교회 앞마당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055-274-0191번 베델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나바하우스 주관 2026 블레싱 행복축제가 5월 16일 토요일 김해 생철교회에서 열립니다. 오전 11시에는 전도 말씀 집회, 오후 2시에는 찬양 콘서트로 함께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5054-750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사상교회 장찬희 목사 위임 감사예배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 사상교회 은혜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51-303-9944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새생명 전도축제를 위한 마커스워십 초청 찬양집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 부산 덕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10-5115-0447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2회 행복한 가정생활 세미나가 5월 17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사랑샘 침례교회에서 현회성 박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7141-829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린 멋진 소냥원 어린이 사생대회 및 전시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산돌 소냥원 기념관 뜰에서 열립니다. 함안군 관내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소속 초등학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산돌 소냥원 기념사업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성산 한빛교회 정원기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31절까지를 본문으로 은혜의 이유가 더 중요하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사회심리학에서 상황의 힘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상황의 힘. 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신념이 있습니다. 자기 철학이 있습니다. 세상을 관조하는 나름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나 혼자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만으로는 사라지지 않다는 거죠. 환경이 바뀌잖아요. 또 우리가 처음 하는 일에는 긴장감을 가집니다. 그런데 긴장감이 풀리고요. 그 다음에 분위기가 또 달라지면 또 생각하는 것들이 또 바라보는 또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혼자서 옳다고 믿던 신념도 다수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함께 따라가는 그런 군중심리가 상황의 힘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름 자기가 고집하고 있는 가치관과 철학이 있어도 결국 다른 사람이 이 길이 맞네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러나 그 작은 허용들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엔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 우리 신앙 생활도 그렇습니다.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끝까지 거룩해지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회개했다고 죄의 습관이 자동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일으키지만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 은혜 속에 머무는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서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1장에서부터 지금 13장까지 총 14주 동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들었는데요. 성벽을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울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했습니다. 심지어는 언약문에 이름을 적으면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결코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결단을 했는데 웬일입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페르시아 바사왕의 신 아닙니까? 그래서 페르시아에 잠시 돌아간 그 사이를 못 참고 예루살렘이 다시 흔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의 건축이 무너졌습니다. 예배의 질서는 약해졌고요. 안식일과 또 가정들의 믿음도 다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무너져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성벽은 버젓이 서 있지만 마음이 와르르르 무너졌습니다. 이걸 보면 무너진 성벽보다 더 무서운 건 결국 무너지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자주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본문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마음,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잘 지켜지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은혜 받았던 그 뜨거웠던

마음들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았던 그 이후의 삶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은혜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우리 마음, 우리 중심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율법을 낭독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을 듣다가 암몬과 모압 사람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반결합니다.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들은 유다 공동체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 여러분, 이건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렸던 우상숭배와 그리고 영적으로 악한 영향력들을 끼치거든요. 이것들을 끊어내는 문제입니다. 자, 암몬과 모압, 낯선 민족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다가 소돔 땅이 멸망당할 때 롯의 아들은 소돔 기둥이 되고 롯의 두 딸들은 아버지 몰래 술을 먹여놓고 동침을 해서 그두 딸에게서 난 자녀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래서 넓게 보면 이스라엘과 같은 혈통을 가진 민족이에요. 친척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 있을 때 약해 있을 때 그들은 떡과 물로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형제의 연약함을 보고도 외면했고 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압은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돈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게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형제를 돕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형제의 연약함을 공격했다는 사실. 이것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연약한 사람들을 품지 않고 오히려 그 상처를 이용합니다. 기도해야 할 사람을 판단하고요. 세워야 할 사람들을 무너뜨립니다. 함께 울어야 할 자리에서 무책임한 소문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연약함을 짓밟는 곳이 아니에요. 은혜로 다시 세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더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런 모압과 암몬. 근데 5절을 보니까 말씀으로 분리해야 되는 암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암몬의 영향력이 현실에서는 지금 버젓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 들어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한 공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진 겁니다. 지금 들어와서 안 되는 것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걸 그냥 방치하고 있는 이거는 분별력이 사라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무서운 얼굴을 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정든 관계, 친분한 관계, 익숙한 사람들, 그리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계산들, 이런 것들을 틈타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분별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거로 관계로 들여놓게 되면 결국 거룩함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 일을 크게 분노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여러분, 도비야는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돼야 협상을 하죠. 말이 되지 않는 것들은 협상 자체 불가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물건 전부 다 밖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방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릇들, 소재물들, 유향을 들여다 놓습니다. 단순한 청소가 아니에요. 무너진 영적 질서를 바로 잡겠다고 하는 굳은 의지고 이게 바로 개혁입니다. 이게 바로 순종이고 이게 헌신입니다. 이 자리는 도비아의 자리가 아니야.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의 자리야. 거룩함을 지켜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께 드릴 자리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말씀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기도의 자리이고 그 자리는 순종의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자꾸 세상의 욕심이 들어오고 세상적인 비교가 들어오고 세상적인 성공,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죄의 습관들이 자꾸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비아는요,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도비아는 내보내야 되는 대상입니다. 도비아, 내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는 뜨거워진 감정이 아니라 자리를 바꾸는 결단이 회개인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케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내 행동 몇 가지를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빼앗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빼앗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일이 진정한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거룩을 회복하는 거룩한 순종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10절에서 14절입니다. 은혜 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지만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생활의 질서를 세우세요. 느헤미야가 본 지금 두 번째 문제는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본문 10절을 봅니다.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레위 지파는요, 분깃이 없습니다. 나머지 열두 지파가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로 구별해서 드리죠. 그걸 먹고 살았던 것이 레위 지파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너희는 생업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너희 나머지 지파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라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성전 일을 돕습니다. 찬양을 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교회 안에 목회자가 없다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줄 목회자가 없습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을 인도할 목회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바른 생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가 지금 교회에 없어요. 왜 없느냐? 생계 문제를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레위 사람들이 자기 생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도망하였기로. 이거는 단순히 헌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교회 안에, 지금 유다 공동체 안에 총체적으로 영적 질서가 무너져 있는 이 안타까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에 성전의 창고가 비니까 찬양의 자리가 비어버리잖아요. 예배를 섬기던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건 그냥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꾸짖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버려진 바가 되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면 느헤미야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이 뭐라고 결단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결단코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심했는데 불과 13장에 와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는 또 일을 반복하더라는 겁니다. 결단하면 뭐합니까? 결심은 있었지만 결국 질서가 안 따라오니까, 이게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꾸준한 순종이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배 시간에 말씀에 욱하는 감정으로 은혜 받아도 지속되는 순종이 없으면 결국 결단은 오래가지 않는 겁니다. 그건 교육한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요. 돌아와! 그리고 그들이 있어야 할 제자리에 세웁니다. 백성들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다시 채우도록 명령합니다. 이건 단순한 재정 회복이 아니에요. 예배의 회복입니다. 결코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예배의 회복. 결국 하나님을 삶의 첫자리로 다시 모시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도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삶

삶의 중심입니까?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입니까? 아니면 어쩌면 여러분의 예배는 남는 시간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이 상황을 눈으로 지켜보고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말보다는 부모의 삶으로 배웁니다. 부모의 어깨 너머로 배운다는 사실이에요. 부모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면 자녀들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압니다. 부모가 돈과 성적과 성공을 더 크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도 그게 중요한 줄 안다는 겁니다. 가정의 예배 질서는 말이 아니라 부모의 우선순위로 세워집니다. 나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늘 11장에 민장들을 꾸짖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예배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데 어찌 영적 지도자들이 방관할 수 있느냐? 영적 지도자들은요, 자기 인기 관리하는 사람 아닙니다. 교역자들, 교회의 직분자들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리더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항상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나도 예배가 되지 않고 내 생활이 기도로 채워지지 않는데 뭘 섬겨요, 뭘 섬겨.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꾸짖지 않습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던지는 이 질문과 이 책망, 내 마음의 예배가 왜 버려졌느냐?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이 도전 앞에 변명보다는 회개가 앞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본 건 세 번째, 안식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느헤미야 눈에 딱 들어온 세 번째 문제가 안식일, 주일 성수에 관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 15절을 보면 안식일에 사람들이 지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장사할까요? 먹고 사는 일이 급하니까, 생계를 위해서. 이 주일도 포기 못하는 겁니다. 곡식을 나르고 물건을 팔았습니다. 두로에 있는 사람들, 두로는 여러분 저기 해양민족입니다. 페니키아. 해상무역이 활발했던 그런 나라야. 생선을 물에 절여가지고, 소금에 절여가지고 이 내륙 예루살렘까지 가져와서 장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만큼 여러분 뭐예요? 예루살렘 안에 이 장사 문화가 성행했다는 겁니다. 세속적인 문화로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의 도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예루살렘 안에 안식일이 템플, 성전이 아니라 마켓이 되고 말았어요. 마켓, 시장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은 그저 쉬는 날이 아니에요. 무너져 있는 우리의 영적인 리듬을 하나님 앞에 다시 맞추는 날이 안식일이고 주일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주일날에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뭐예요? 그 바쁜 와중에서도. 우리는 일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물질의 노예,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살리십니다. 이걸 몸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주일 아닙니까? 근데 안식일은 결국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멈추고,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나는 은혜로 삽니다. 그걸 몸으로 고백하고 배우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거룩이 무너지면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일터의 모든 리듬이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멈추는 날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언어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지금 오늘 본문 15절에서 22절까지 느헤미야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 23절에서는 자녀들의 언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자, 23절을 보면 유다 사람들이 아스도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문제는 외국인, 불신자들, 이방인들과 결혼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결혼 때문에 생기는 언약 신앙, 우상 숭배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혼 때문에, 이방인과 불신자의 결혼 때문에 우상이 가정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이 뭔 줄 아세요? 24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의 자녀들이 뭘 잃어버렸습니까? 유다 언어를 잃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의 모국어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말은 한국 사람이 미국 가가지고 2세대, 3세대 지나가면서 한국어는 잊어버리고 영어를 했더라 언어 교육의 실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는 믿음의 언어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해석입니다. 믿음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일어나는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는 믿음의 언어를, 모국어를 잃어버렸다는 게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세상과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니까 결국 다음 세대가 믿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녀들의 믿음의 문제는 결국 부모 탓입니다. 성벽은 세워졌는데 자녀들의 마음에는 전혀 말씀의 언어가 세워져 있지 않는 겁니다. 결국 알아서 아이들이 예수님 믿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으니까 신앙생활 잘하겠지. 신앙은 절대로 저절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믿음의 언어가 사라지고 말씀의 언어가 사라지면 결국 우리 자녀들은요, 세상의 언어로 자신들의 인생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아스돗 방언이 뭐겠습니까? 아스돗 방언이 뭐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늘 하는 말입니다. 성공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고3인데 어디 교회 가노? 학원 가야지. 뒤처지면 안 돼. 돈이 있어야 안전해. 그리고 자녀들한테 성경 한번 읽어주지 않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요즘에 경제관념을 가르쳐줘야 된다고 아이들한테 주식 계좌 열어주고 돈을 주면서 주식 투자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쓸데없는 거는 왜 그렇게 잘 가르쳐주세요? 이게 오늘 우리의 부끄러운 현상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지금 다른 언어가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기도하자. 말씀 앞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아들아, 손해봐도 괜찮다. 정직해야 돼. 딸아, 예배가 우선이다.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 자녀들한테 이렇게 진지하게 믿음의 언어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내 자신조차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함으로 삶을 구별해보며 산 자들이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과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아이들은요, 부모님의 말과 중심을 깊이 봅니다. 결국 가정의 언어가 자녀들의 믿음을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솔로몬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던 왕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여디디야.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자, 하나님의 기쁨이라. 지혜도 많았습니다. 그가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부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합니까? 그런 은혜를 받아도 결국엔 지속하지 못하니까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고 관계 속에서 여러분 나중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되는 이 처참한 일의 원흉이 솔로몬이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해요? 은혜 받아본들 너희가 그때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 듣고 회개하고 눈물 찔끔 짜며 흘려본들 솔로몬도 은혜 받았는데 무너졌다는 겁니다. 너희도 하물며 괜찮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은혜를 받아도 방심하면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목사도 무너집니다. 직분자도 무너집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내가 한때 은혜 받았고 과거에 내가 한때 교회 열심히 섬겼고 그런 것은 오늘의 내 순종하고는 아무런 내 믿음의 의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벽을 세우는 것보다 저 어려운 일이 뭔 줄 아세요? 그 성벽 안에서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을 벗하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관계와 시간과 가정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그들을 꾸짖고 나무를 했느냐? 아닙니다. 그는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백성들을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저들의 무너져 있는 모습을 한심하게 바라보기보다는 눈물로 안타까움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31절을 보십시오. 이 잘 무너져 있는, 잘못되어 있는 유다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기도의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일을 했는지 내 공로를 보십시오. 자기 공로를 드러내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저도 엄청 마음이 부담스럽고 마음이 힘들고, 왜냐하면 저도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이 보이니까 이 설교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마음을 크게 찌르는 말씀이 될 수 있겠구나.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데, 느헤미야가 이 얘기를 하는데 유다 백성들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잘못 잘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수염을 잡아당기고, 수염을 잡아당긴다는 건 조롱하는 겁니다. 등짝을 후려치고 침을 뱉고, 느헤미야는, 예레미야는요, 감옥에 두 번이나 갇힙니다. 어떤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 전했다가 잡혀가지고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사람들한테 박수 받을 수 없고 인정받을 수 없고 칭찬받을 수 없는 그 어려운 순종을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내가 지켜 진행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룩을 지키는 일은요, 언제나 외롭고 고달픈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리더들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방 섬김으로 섬기는 일은 칭찬받고자 하는 일 아닙니다. 거룩을 지켜가는 여러분은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일주일에 매일 모여도, 매번 모여도 부족한 판에 2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이게 웬 말입니까? 영혼을 깊이 생각한다면 내 몸이 피곤해도 느헤미야와 같이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억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길을 걷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요, 복음의 눈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서 성전의 방을 비우고 성문을 닫아서 세속적인 것들이 못 들어오게 하고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예배를 세울 수 있지만, 근데 이 느헤미야도요, 아무리 애를 써도 이건 개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개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해도 개혁이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아무리 느헤미야가 떠들고 해도 백성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그래서 마음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져야 우리 마음은 은혜가 들어올 때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은혜를 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의 중직으로 세움을 받은 분들, 좀 더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맡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거룩을 지키는 이 외롭고 고달픈 그 길에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러 오셨습니다. 자기 몸을 찢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성문을 닫았지만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순종은 은혜를 받은 자의 응답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응답이 오늘 우리의 순종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을 사모하는 성도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 받는 일을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에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항상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벽보다 마음을 지키는 일이 어렵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 흘려듣지 마시고

0: 하나님, 내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내 마음의 자리에 주님이 계시도록 힘쓰겠습니다. 여러분, 경건 생활,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힘쓰십시오. 다시 무너진 우리의 마음까지도 붙드시는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성산한빛교회 정원기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82-0191번 성산한빛교회나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FM98.1, 진주 FM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3: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정한 목사 신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합니다.

0: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종환 목사 시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경남산 증연 FM 98.1MHz 진주 FM 92.5MHz 극동방송인 다음 자들을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무슨 날들이 참 많은 달 5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5월 11일 오늘도 무슨 날인데요? 어떤 날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자,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5월 11일 오늘은 입양의 날이라고 합니다. 어버이날, 어린이날에 가려져서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가정의 달 한가운데에 조용히 자리 잡은 의미 있는 날이죠. 11. 한 가정이 한 명의 아이를 품어서 새로운 가정으로 거듭난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숫자 놀이 같지만 깊이 있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